0: zhuzhuki lebu yongzuo qulian di dara siksik qi. Kongki, chaydu zhuzhuki kadang nesurki kekju qiba ma se, zhuzhu lakzuo mikiwe sarkir di, rengi ki doku piyune zhuzhu legwara di.
1: Zhuzhu le chui dokzam kurzi, denzin zham dunki, zhuzhu zhuzhu ta nila denja denbe bangtang tu xaji, ka lir tenen ka giba ta, gopti du chusui gu ta gama sumju songa ri. 他车中不忙错体位忙完日记搜查的宋如汉拿修金国宋他肉狗卡德罗顿天尼藏索他搜查内部修金铁别将这美巴所所其给予空脆举把心呢因为罗谢人最缺席群集切清新罗达岛顿别打对他的基图最吃忙不年达学过他国末张不给呢内部听人其给予把他年就唱开些人铁得不那么军图通给予
0: 来推明的阿王团主席听闻哈江通根被日记搜查他他家熊蓝眼云他从我雷迪杰苏杨色通局即杀狗巴局每趟人中看见这话题呀苏里月他大用罗局杰忙配出体外十度堂电度清雨
1: 최저조치를하자면了你为在汤用了吹行旁边用为最口张不给你在汤起为是给我汤我们这期为内部听戏用是就这里杨行家去为在汤提莫尔库斯米内第二罗达最口内部能推给给长汤秘密隆冬开启军电起小不行人三个人家空都三出八点呢新华新纪录抗内被外国剧图最提起个拉咱们去天主给内内部谢克别天总体难度的
2: 听的是一路各地观众来参与，绝对作为其他级别难参与。学咱们大家建议。习近平去推动啥子？中国科学电别技术进步的广播里，党用它，给用民望给，中华民族拉平家大的愿望，别特级别，强聚强东西。
3: 陈杰，他的去年三十万里村地呢，彭州龙青年车流控配给龙青去，生狗儿滚队滚穷西边，生狗儿秋队里村里。
4: 李村地，丁俊龙住他，丁俊他们年呢，那叫重庆的拉萨呢，两届村年两头休闲游。下面两届村母推荐，俺村里村三郎巴拉各是修。下面生狗儿滚队西边农村新西那肉。
5: 滚队生狗儿，他也讲出来，滚穷农户林里，去了不。
1: 生育跟对跟踪来前去，生育跟对南迁。三个年级，老对头阶级三百五杠起，新来女兵同在推崇不来，加着家当组织拍下，实际难团，电竞拉姆兰的连接作用，我这两个人。三个年级，你查三块板，阶级三百五杠呢，先到情况下呢，他来老对头，阶级三百五杠起，车系头位新客他。
6: 听着这贵姓嘞，姓嘞给团结女婿什么，三表可以批给说，做那客户的命令，姓嘞我一边过了通车，你跟我中个古当我提，推送不来给拆给他，就这盘嘞，姓嘞给抽对团结女婿切入他，背菜零数，偏这切入东娃给表切入里，他路村土，给客户三表我看起，性格做准起，切断我表也不见嘞，拆些土为性格做准他，性格出备这贵人包，提前性格过送来这他，健康性格。
1: 这点新科技准备做那套给表彻底，有破团队呢，爬出进去，实行举债谈，连锁动画给表谈，母亲去表彻套动画相对，主力团队了给林姐切不着。前几天，老对头让给去，小学启动汽车，给车主队谈成群处排队，西片两团定增群主拉内，我只能给。
0: 三块八啦，从团部内西到群瓦啦，今的团部内出白牌啦。 让给其协助车中南征进额波罗国的同志罗，甚至断动团结各族各团团车中阿东新八提，推崇不来，也是街上城中送牌的一把的。天南，车东车在国的同志罗车中阿东下面协助协团新呢，也是军团城中出牌的话，南征车在国的同志罗，你这年冬团结额不住他，车中阿东新呢，也是你趟城中过牌的有，协助总团结到给国的同志罗断动团结准备送他，车中阿东新八提。 罗矿煤推崇不来，国的同志罗车东组织就是当车主你这用途签约罢了。今天唐部呢出牌罢了， Shecha Tuchu Shepshu Cherdong Nangzhin Cheche Goro Tongchuro Chikchi Chokdong Chokke Sumchu Sobshi Sinne Gyaja Chokdang Chengchung Tuyu Parwati Shepshu Cherdong Nangzhin Nguibor Ki Gyaja Shepshu Shepshi Songyu Shecha Tuchu Shepshu Cherdong Cheche Goro Tongchuro Gyatong Gyami Ngepchung Ngechuk Tang Chetsu Duntong Sinne Gyaja Chungyi Tang Chengchung Gye Parwati Shepshu Cherdong Nguibor Ki Gyaja Ngepchung Ngesum Tang Chengchung Nga Songyu Shecha Tuchu Shepshu Nangzhin Cheche Goro Tongchuro Gyatong Ngapya Dunchu Tuntun Tang Chetsu Sumtong Sinne Gyaja Chiktang Chengchung Si Parayobari 진다당분에 주부에 봐라 유고로 십시 철동 제재 고로 통주로 니동 니지 급주 권이 있네 야제 숨주 소지당 정중직 바로와다 티니 십시 철동 격공 체제에나 파르체 격슈 인바리 원전 십시 난진 제재 고로 통주로 시동 국계 계주 제지 있네 야제 숨주당 정중직 바로와다 티니 십시 난진 격공 체제에나 파르체 격슈 리도 생글랜제 진다 뒤바라 Zhongguy Sokzhuy Leriki Tarjie Duanchang Gyaja Ngepchutang Chengchung Shisine Jichane Gyaki Gyunchung Tupsha Shangla Ti Gorki Nangtun Shidra Dianzin Lamalane Lengye Zoro Ngozhe Nengri
1: Singe Lengke Zhongguy Sokzhuy Ta Nyutru Nyamche Lhenzoki Kepcha Chepe Jinta Dunbe Zhongguy Sokzhuy Leriki Tarjie Duanchang Gyaja Ngepchutang Chengchung Shisimati Dao Kongmale Gyache Chang Lengwo Cha Nyi Chaji Jichane Gyaki Gyunchung Tupyuri 天哪,雷波尔克端场加强恶主谈成穷西西内,到我松对马尔加给给帕仓村内域。马托塞贝端场加强恶主谈成穷阿西内,到我阿对马尔加帕仲域。加兰金之里日谈,熊兰金之里日,这是牛基里日,那么娘之敲空界给雷波尔端场提,加给给帕仓村内部谈。天哪,那么娘之敲空给雷波尔端场加强恶主恶西西部提,得都雷加切场雷国仓爱加帕穷阿谈。 三年开始,特曼娘真起,取心母腿三对切的,出头聚集他,加兰坦,错头跟真,西季冷路,城西娘真所冷,二位拆解穷于。小学校户内的呢,真正跟真直切他,陈东楼对,楼内吹切他,提醒日点勤聚,楼切所,所住来过电脱亚皮穷于。 Singilinke, Desenigi, Duyanki, Rengchunuci, Kiximongu, Gortunchusumta, Chisusumdo, Zachanga, Wuntudane, Sinchinta, Chongi Gela, Rengchunuci, Chedumin, Si Kuyule, Tunbi Warga, Gyochetu, Sichenang Tun, Denzin Hindulane, Hengizongojinagri.
0: Mingara, Rangedini, Dukoki, Gazetusu, Nevatang, Changshertang, Lunup, Nujang Sosa, Sajamangboro, Yuntu Rengsinki, Chagara Yang Yang Pumne, Chulo Shu Yuntang, Sesigi, Nuzetundi, Minasime Chungwata, 대강 디비오바리 진짜 예비의 생안이 누르시부타 최동 도단부 중앙기 랭주뉴츠 객세명의 고르 동주로 숨당 최주 숨동 자장 안원도 당디 해룡장타 려우니 지린 총칭 세전 구이州 云南 산시소 칭진당 총기를 예라 랭주뉴츠 최동뉴스 교육 레텐 비워라 잡결 제바타 뉴스포부의 미나 수유급다 내부구지타 年个时候说的 车动踏住 小天女子我们经验车时的住址 第八趟多军破坏民事的 对港严肃说的 来团别的 女子军军冲突 当肯都切不离 努力部 狂射机行进堂 重建业绩 努力地震了 明月QQ图 当我了天津切的 客室明月期 德国多大的兄弟节目 QQ堂女子破坏 忙作仓马了 客室明月追突破了切的 明白忙作的 厕所堂 用脑的电价堂 KQ期 团结堂 作业直栏 송경 댄디 체급에 랑제된샤 생글랜제 체튜 미망 증강소 대전 초기 삼자를 잠디 댄슈 렘루기 종이 분카기 첸덴 도담라 초용내 중능 깊샤 심제 낭튼 댄진 람라니 랭제소로 모주는 그리
1: 생글랭게 생글랭게 사고바 체튜 미망 증강내 신도 중화 체튜 미망 증강기 중앙 증조부타 중앙 침시 우련 중앙 직콩 우련 중퇴강 노르세부 미쇼 퉁콩탄 지소긴 송부제타 냠제토 미마침칸키 댄슈럼루키 중이 토담레 튀러 나르웨 슝능교 규걸키 삼차잠네 댄슈럼이기 중이 봉카키 첸덴 토담레 초용네 슝능교도 삼차나 미마침칸키 중이 치주레구 대첸토 구제 치구부타 조 댄슈럼루기 토담라달 치구부레 자튠토 시침기 치튠지콩 라리앙 송미조 电视冷路给重义了民的规矩给长波托丹切轨不堂行前他让共种提供重切开给民忙清看给重义长波提休息电笔切别清奔给长波堂哈拉姆吉从银轨把马塞西群村子南部昂切轨 明晚陈凯凯电讯冷露给重叶堂贴

0: Sige nam so, shamli ya che zhe nipa di ngonchu shugui. Che zhe nipa di tin zhe sirisha. Lakdo khabar cabu che gup mutu pyo ju deng yun bebe gor. Lakdo khabar tu zu rinpo ni me wol shabu tang zemi zi ya mang chabu yina lakdo khabar di cawa gebe ki ne zu mi mangu shiri ya che gu yubshi. Yina ang tir tonan chi gen di yun yun yubshi. Nidu zhugu cenze kyeb de chawe to ngonchu che bar shing na lakdo khabar cabu cha na denja ge ne zu tun si zang. Lakdo khabar yang mi tang zha war. Tuyun rinpo kwe ju chebe yinme yina nian su gyab gu gu yubshi.
1: Lesi lesi, dang anan zu nam gu nene lakdo khabar ti pishu danya ti maang chaabi yina lakdo khabar cabu chaabu yaan mena jik kashi ege pike jilo sokjo chigi chigi yaan khabar zi nang yin rinme dugay la.
0: Oo la.
1: Tintin yinba cha shan nele yaan khabar cabu chaabu yaan nang zu tinte tuyun siip shirid gwaa la.
0: Rishya rishya.
1: Dang yin nele ti tona nang yin ti zan me du zan ba dang anan zu di yaan nang chung nang gu meyab shirid gwaa la.
0: Dang rang rishya. Da cha zan di zhe yi du zan ba tering agana nige yinme na sengen namu tso ya lakdo khabar di cabu chaabu be gyum zan khara yinme ngon zu shun ganja do la.
1: 来用爱了
0: tangpo ti tinte rishya, yaagya tuyusu cha shaabi yida, chulo liya dhubge jik cawa chimpo yoy zang, tinte jiga gengi wo liya, lakdo khabar ki rangun ki cawa chimpo yoy bada, kesi, tigab liya kirangi lakdo khabar pechoo chiya maang chaabi yida, anna cabu chaya di, tiawe, shuk chiya zhugduwa.
1: Shi shi.
0: Jizang kirangi haqo seri, tuyugun on, da kharasun chulo liya cawa chimpo yoy zangba, nima, bet di pa, ding ne maa jik cabu chima yab yun duyo rwa.
1: Shi shi.
0: An kirangi nime wo nima zhuyo bada zhaji, kharasun lakdo khabar da duyo zangba. An bet sargan chayaduwa,
1: yigaan
0: kenaange mutu tuzu rinpochi kyuhin deja
1: bebi yibi yina.
0: Ani sabu chaja nalok hula adinze gyun shuwaaga nyinga chimpo shirawar war.
1: Nes, nes.
0: Di toliya yanchi kisamnya chayaduwa.
1: Nes.
0: Dine khirazon chombraya toliya lakdo khabargi ta chishub jo marwe, ta di zhamin nazo zonya yor war.
1: Jishi.
0: Ta yibi yinale chishub ki gyujit dangbun naya di teriya, an tona mangs nangu gili. Chishub khashiyagi lakdo khabargi cajru deya pa chuloliya dobe chaya pa shaaji tato tiwaaga sabu chayaga nyinga chayaduwa. Yes,
1: 雪山的 mutune, or to share the tondo dish, somebody chashabina, the cabal nang to in a new concert, drink cheer, APP mongoch publian chair, Dwala, Tan and Shinki, Peju, Gunjin, which heavy in the Lado Cabartine, and Tabucha, you, the Conley, just gave La Sung Nashinki, Nime, or two woman in Bajidwala, Tinjin do Zamba, Danganan to Titalian, Jikarang, and Nunchumana, but I did catch my risam Jagoja Majaber, Cabartine, Min and she near Sulek skip where Dwala.
0: One air,
1: 아니, 시부팅원의 차샤비는 라우터 가발리인, 로소조 집에 급수, 피주, 동규 맵시를 도와라.
0: 젤.
1: 나티는 야미, 망고치리아, 딘제기, 쿰신제 도와라.
0: 젤.
1: 로소조 치기치기양, 가발, 피게, 피주, 당나야, 도와라. 금첸티는 초진의 셰비는, 로소조 치부탄, 초신신의 피주, 당비는, 다, 가발기, 롱메주 마트벨라. 티는, 레그니, 치고베, 긴키는, 다, 라우터 가발티는, 차주기, 유입시를 도와라.
0: 젤.
1: 나티텔리는, 양능주마나, 바르키랑게, 토나난, 고야시를 도와라.
0: 当然是，落塑胶啥起都怎么我那舍不舍些拉起我回来。徐三，你看这个你这起个多玩，但能比落多好吧？都是女人差不多个，那落个得塑胶些乐鬼叫嘛呗？提拉亲戚，俺那古不得从不来脱离啊？现在人家女人乐鬼，比在当面等不等着？俺那第一可是从可有给他的哦落东北去啊，给瓦斯是吧？地白的抹不起，俺那落也不起，伢塑胶些没都不起，可是个伢脱不修正女，俺爹那落这的来捐当起个多玩。 俺他多一边呢，哦，他把都意识起来，第二下去，乐观看见表在马轮上，差不差样子。俺那没跟说呀，人家写了多。我地多的，人家村一边的嘞，推广给大家那个的啊，老多可把个糖多给乐观的，喇叭吃香是吧？或者有个胸腔给车子的那落点，牛皮那养活写了多了。俺那听我有个，哦，可能说乐观的记不记干了吧？现在是外界嘛是吧？但除了那些牛皮多的，俺那国有的，哦，落。 怕对面去啊，给第一边的那边，大大马跌不起去。可是也可能说呢，我家他们也那样，可是也就是说呢，是多玩。后边个几大大对面都是把，俺那老子也给过，陪住当下给推运的一年通住了吧。就像我的托里啊，意思不写那些我鬼事。但能够两个最后来说呢。 chawa chungza didariya da tona ma na bi na an densha ge nezu tun su bi zhe zhe bar xia za bian de cha xia bi na chawa ya to ri ya da nezu ma bu tong ya du mi kha xie ji ge na luo suo zhuo qi bei ge bi ya la duo kha ba pe ju da bei jian ge na bar ge chung zhe yi bi na ne yi jiao gu bi ge nezu ma bu xia ran ha du bar
1: xu zang
0: ge ran ge ni tu yin na luo ya tong yu ge ri di zhe da tun yu de bu guang da hong cian jiong qi ji la duo kha ba zem zi ge zi ge ani luo ge de su bi ge ji suo zhuo qi ji ya ge tu ji du ge de su bi ge zem zi ji an de ge guang xu ya da ge de yu zhe ma lu de luo gu zhe 그날이야 이제 개배소로 재비나 매경쇼아니고
1: 요르바
0: 뭐든 제 토리야 뭐 내가 딱 그대로 그래 등사 미모 가 올랐다 락도 와 표주 주고 로 속조 주고 그래 진짜 지금 그래서 유식 나다 시에지디 마시는 영향 걸 대면 도가
1: 시시
0: 뭐 뒤돌이 있었나 봐야지 데르샤스
1: 오네실 다디 카바르 차브 나 샤브자 마세 바르가난 추 지 미규 마쇼야리아 응고 타는시 치소리 내래야 뇌부소 씹지리샤르 도알로
0: 다라르샤
1: 다티 내래가난 추직 추마쇼 코네 추라게 보는 신기 니츠 말라 코네 응고 치토비는 약슈 인도 좀바다 만난 주 생겐 행게 추출리는 키시인의 콘르 슈베 쿰시 님부 텐제 기란 유베는 기란게 티인 규주다나의 청구이 내래 슈고 인시발로
0: 다라르샤
1: 레셀라 다팅사이는 안안 추초에 나도이네 초부 초무 탄탄이신 팜빈치소 좀에 급수이 미창메이나 라도 카발리아 고코르제 대야게다 능추팅제 다 가사갈 통해 유입시리시발
0: 제제제
1: 타그드윈 토이나 팅사이는 다 르뉴 라도 카발티네 퇴브네 송제이나 미남기 스타지 카발리 바차시네레 라도 카발리아 대제 대야기 넘버 10의 균호 정신제지리아 규뎀도엘라
0: 제제제
1: 팅제신 뒤자마다 카발티네 지루칙동 계기 둔주 튼주 로리네 베아르케 스타듀 체베 제리네 튜르 지금 나오더니래 다 김사 지동 망불 켜타 미타 미와르키 저와 치세야 케치 락지텐데지 차브지 바로
0: 다라실 다 꾸미기 락도 가바네 슈비 입이네 다 다그다 세스메베
1: 니마도
0: 디 군두 첩센트 로럽 굽주나리아 망고샤라 통하여 봐
1: 지지
0: 락도 가바도 되면 이제 저는 안함서 촘브레 토리아 비게지 카야야 유보다 야마 그래서구나 와 비야야 유교다 가바 망고샤라 통하여 봐
1: 지지
0: 다 잡중기 그래서나 촌다 무슨 디르바 니마 모두 로라다 안 노지야 디니니 그래서 촌다 제제 입이네 안 가게 가바샤라 지그로 봐
1: 지지
0: 난 가바디 마지 카야야 유두 잠바 아니 미망지 인디 무슨 샤라 통 도그로 봐 가바는
1: 나서
0: 탁 사제 난사 뭐 암초 소리야 독자 니에도 상바 인 가슴에 봐
1: 시시
0: 니 간게 그래서 묘야 나머지로 봐 되도 좀봐 팀 마세 임 더도 있나 팅상 그 진뉴기 다 참 망부 주도 좀 봐 당 안함 주고 넘고기 세고 되숨 창마야 다 그래서 가반다네 비게지 문규 유튜브디 나다 그래서 시에메고 임 저 싫어 봐
1: 뭐네 시일라
0: 진짜로 시일라
1: 레슬레세 다 오메이나 카바 텐주이나 출로기 스톱데 원네지 슈비나 국츠즈 탄탄신 케알리네레 덥데 맵시르도 완라
0: 제제제
1: 팅상 원네지 차샤비나 카바티네 케데브 유마체 탄도이나 초와탄 제웨 텐다 망고치이나 다 카바기나네 탁주 토고 유바 다 코니네레 디스케블라키랑기 슈비나 신기다 초에나기 카스우레다 생고 되숨 참마다 카바나네 주토코 리슬람나다 머지 민도 문도알라
0: 제제제
1: 다 이네레 안안 츠이긴르 츠 튜수 차샤비나 라도 카바치 유비나 다 김잔티네 주르초 임비친군 진능고여지발라
0: 제제제 다 임비이들라 팅산 라도 카바디 랍자다 미규무 참메 키르도부디 제지르발
1: 슈잔 타란시일라 다 팅산이네 출로리아 조에 급수이네레 라도 카바디 주고 케신비는데 지구 유엽시 마르벨라
0: 제제제
1: 벤 차샤비나 안안 츠 머지 마라베 급수이네레 라도 카바나 양아빈의 지기유 뭐뭐 차샤빈은 우유다 티제야 인지민지 비게 지금 우마 키고부터야 맨은 우유다 티제 랭고바 차샤나 우 랭야기 청부다 이제 키고로 봐라
0: 내내
1: 팅산에 티게 창마 가바나냐야 문규 용토고 유엽시래 이제 봐라
0: 다란실 다시서 징뉴기 단나빠 티제 지리도 선바 라도 카바르디 비네라 다 녀마기 오 비야야 윤교거 봐 카방 자체 디네 카지야 윤교 다 디거 카방 줄이야 와 말봐
1: 니
0: 친동르스 다스 체
1: 지지
0: 팅산 입이는 딱 뱉디 오 APB 돈나 되게 여러 봐
1: 지지
0: 오 년동 다야 망고 튼저 오래 두주 가주도 가주 안에 락도 가방을 쓰면 샤오래
1: 오네지
0: 좋아 다 정지실에 오면 바로 차샤비 이내래 민나고 다 니머지제야 락도 가방 따제디나 잼즈야 임비네지 디나 팅 야도 줄학서도 봐 다가다 보보는 돈제 줘 말베 다디 야도 줄이야 지신 가시 이기슬이 이기다 보보 수고도 바스다 뱉디 오 파세야 줘야 된제 나보지 그러봐
1: 제제
0: 진짜 그 팅장 망벌이 되서 봐 아니 미지 오늘 차시나 락도 가발이야 가세도 죽치면 가세요 말베 가세다 락도 가바 나리야 레바 차샤비나 심나라 남자 가세요 말베 그러봐
1: 제시
0: 다 뱉디 나네 뱉 레가치스부터 공리 뒤에 비네래 락도 가바 레나 알레지가 내가 누구로 봐.
1: 쉬자.
0: 디제지 그래서 가바다 카 제대로 매 디제 차대도 와.
1: 쉬자. 땅 아란 총원의 차샤비 내래 라토 가바티는 큐즈스 매비는 저스케 블라기랑 콘슈슈는 신기 심나이는 마디오에 능춘 제 신고도 와라.
0: 제제.
1: 타바르토는 팅디 미남기 라토 카발리아 제무제야 티는 땅원은 다시 도비는 미남기 직녜타 티야타 직촌인부터 직다 차외톤내래 디제기 브리시 통중 와라.
0: 와제.
1: 티신이나 라토 카발키 인슈야 티내래 나차탄 기루 티내래 차루 조르주켄기 규조지 레스 제제지 슈토리아 코도알라 진짜 신도 좀 맞다는 주 라도 하바데 페주만단 스나다 용구마지 바라 기초에나 메다 맵 텐데지라 규르데도 잠바 다 카바데 페주 담베 멍시 토리네 키란기 야베 초디게 출린
0: 是
1: 바라 데이네레 밀레베 초디게 야파 유고에 르도알라 진짜 신앙비나 당한 주 초아리네 라도 하바데 신의 샘데기 뉴비스 퉁그스 좀기르도알라
0: 원에르실 다 락도 하바 인슈크제 조마르 다 다들 민망체 오늘 인슈크제디 너 슈크셔 보시라 질레데샤
1: 그래도 와
0: 쇼크베 그래서 니세 마세 오네 남사 그래서 락도 하바 알레 니엘 야 라고 친구 봐 오지 알레 추조 하조 또 직대 티네 양 그래서 넘규기 디젤랑 쇼제 교긴 또 아주 와시라 남사 알로 시켜제 야미는 친제 나로 또 스대제 오지 다도 하다 또 또 나사 지 뜨거 봐
1: 지지
0: 오 티네 그래서 뭐 고죽제 다간 어 추조 중니 와다 님지 있다 알레 니엘 챤데 뭐지 비셔 봐 디네 가르스 추즈 중이가 나로리야 고호제 디는 원네 미키 가르스 비게지 치샤루야다 고나야 어 미르브지도 교리야 나바디 여유 그러바
1: 지자다
0: 가게 됐을 것도 상아 미티 부제면도 미딘 답에 부부시라 땅고 야메는 미나 미주시라 사용기
1: 뭐
0: 이제 세제 미기 딱 통시디네 교르시라 친자도 봐 디토네네 라고 커와 배주 지제 디네네 디네 하고 되세라도
1: 그래서
0: 창매 입이네네 다 원기랑 그래서는 인망고 쇼유비이나 인지 미지 그래서는 카바 따제 좀 말해
1: 지지
0: 뉴물 따제 봐
1: 지
0: 지금 소용 제제 소수비게 지금 봐
1: 지지
0: 그냥 좀 넘겨 타마 제다 지부지게 하러 봐 근데 이 인슈크제디 슈크심부디도 타마 티네 좀네 차샤브나 타마 지도 좀 달래 갔어요 말해 어디다 지부지게 하러 봐 제사 아니 어 타마 제베기 그래서 로도 다가라 키지 양 카바 뇽잠 따야 이네 심슈디네 슈크심 거러 봐
1: 진짜
0: 재밌는 림시 믹디나 파 뭐 양릴 때도 있어 봐 당세도 그러와 당 이제 봐

0: 세겐남초 참데레드 티링길레 젠티 슈삼 타가시기
1: 땡디레 젠기 십시 침고 난켄 부산 정교라타 나와던 지라 좀지다 이교 난켄 노조가라시 땡게 슈덴자고
0: 땡게 내가 줄레 젠센 바닝 타브네 토셴나 슈위 땡게 슈덴자고

통갈 얘기 라도 토네 달매 콜로 콜와 귀에 심면 셈바 뷔제 니께 단 찍기 당분네 나베 발라 설상 숨유기 톰네도 왔단 제바 멍하다 크디 젠덴 즉그 겐시 렌자 잠카 잠상 주소 나초 육창리 토 자삼 라타 살리 부레 감자 모레 카다제 제유베 구쟁아 뷔센 축번이 개베 팔라 잠가를 헤미 콜로마 상업주툼 내도왔던 제바 도체 숨다 그친 나조 육지유기 즈 구체 공자 숨 뷔센 구번이 숨주송의 발 잠나 조필 상업주툼 내도왔던 제베 도체 니슈 접균다 그친 나조 육지유기 즈 구체 공자 니듄 뷔센 수주번이 숲제베 팔라 시가 땅제 숨다 지르데케 숨주송아 뷔첸 소쿠니 시숨베 팔라 구답 땅생알라 지르데케 축주쟁아 뷔첸 십주 십신네 둔주 둔숨베 팔라 치피카 땅 숨주 탐바 지르데케 니께탕 니슈적지 뷔첸 둠십네 굽주 구숨기 팔라 아마 땅제 니슈 탐바 지르데케 개초 뷔첸 굽십반에 갸당 숨기 팔라 지리 땅지 주 지르데케 개주창아 뷔첸 갸당 신에 갸당 주 팔라 갸부 꼬라 듄라 지르바 책동 업주 탐바 뷔첸 갸당 죽지네 갸당 니슈 적숨 팔라 람 토부 죽숨라 지르데케 굽주 코지 뷔첸 갸당 니슈 접시네 갸당 숨주 팔라 리틱 감 듄라 지르 갸마 숨게 탕 주탄바 뷔첸 갸당 수지 빠네 갸당 송에 팔라 젠데마르 싱둠 몽알라 지르데케 숨주탄바 뷔첸 갸당 수주 빠네 갸당 축주 쟁에 팔라 부하르 푸브지 토 뉴턴 남숨지 예바 소소네 못 숨주탄바 뷔첸 갸당 축주 지주 빠네 갸당 굽주 공에 팔라 갸당 꼬마르 푸브지 토 남탄지 규바 소소네 모숨주 담바 뷔첸 갸당 굽주 코주 빠라 누르푸시주 자르 잠라 장준도 세와 켄자 네도 당 제바 뷔첸 갸당 굽주 굽듄 빠라 택진 랑규 치와 차직라 네도 당 제바 뷔첸 갸당 굽주 굽게 빠라 추동 까부 양예 쪽바 동쇼 뉴피 유저 타창기 제바 뷔첸 갸당 고쿠바르 냠바 축주 쪽베 후부 닝마 뷰리 찰라 낸도아당 제바 슈브제 뷔첸 니께 탐바르 촐레 넘바르 개웨 장자 쪽베 갱아 육버제 낸도아당 제바 뷔첸 니께 당 찍라 주가르 땅기 쯔 랍가르 사제 둠숨마 추가르 메토 레유 고남 카르부 육장 개친 카르부 유 감자 카르부 유 라카르 유 부가르 육 거지 공심은 육제 유배 구진 상원남 표어지 공도 생계기 세나와 되네 표기 좀바 보차진 두린 댄진 변조 기잔바탕 체림 편조 라기 좀지 갱구 난신 편조 매마 비준 강내 비준 난외 남다르 차진 급시외 미접기 중어 주바 수미 담지 주무 시차와 편노르키 표계 농진기 개주당 튼바라 좀지 원참단자네 양균 슈바티 liwu nishu batishi. Sanjwa lingye, ting di li zhen pyu sima yin. Li zhen zhechu dang zhechu nangke ni chanpa zhechi la dang, xibshir chen gui ba ni gaysang zhuga la zhi. Tele mangwe nang tun san du yu na, churi jinti xibe ABP le tugu nang ro shu gu dang zhe. Lingye shu dian jia gu.

0: 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 강조 거짓님나를 쉬워 속도 상품 능망은 주단 떠나가 신비 집에 자도 품을 용다 소개 원진 다 당시 커지 거지 다 이제 보여 인라
1: 내신
0: 아 저게 보면 초다다 시청자다 제 거리 정지다지 보여 이 전에 그게 몇 도 빈소지 시 동면으로
1: 내신 도무지 시다나로나
0: 다시 나

0: 마토지 겐 깨준라 당 깨다고 뜻이라 자고 사바트 길에 저도 좀 좀 하면 되죠. 오늘 진짜 좀 처음에 다 죽이시는 거 들려 고이를 공부하면 좀 죽이려고 오늘 꾸준한 거.
1: 네, 선생님 시대 차고 길이라.
0: 너 어느 꾸준한 거라. 나 저기.

0: 이기 멘든 젊식
1: 뉴욕이 골간 포바신 예체자 유비 샘기 신설법
0: 원장기 진공 투수 예양기 포니키니
1: 다위기 증처 포바신 안수 소화 거기기 스무지

0: 민가라이나 랑중기 사지 카지라 체주 개베 뒤지 큰용의 립탕 뒤도나로라 차자르 법에 넘시 양양 튀제 종기낭 추키오탕 개딥충와 상위 디바 상위 개바 상위 티브 속에 랑중뇌지 내둔 체육 유시 미마망조기 세소다 규노르 덴자기 타제 내부송배 체도이나 내퇴 표기 산에 카기 중고 태고 등 덴자 튀기 내둔 랑미제이나 사고용리야 지교를 차고 도담 순지탕 시림리야 체리나 튠배 관에 내용원고 순지집 속이 제대로 접단 접규 초용네 중주 개배기 되기 된자디 고송 차와 차주부 수요원 저시리샤 더더이나 니샤 라스 미스윤 로교 추구 닝나 루가 루진 당부이나 진관주 아진 총수도 규제 중두기 개고 개세기 체든 소경 제보다 산에 대개기 능시다 서법기 캐주다 송지 체제이나 루지 제세 규비기 니다 다야 원종 조직 속에 제대로 규제인 시림기 레지부터 망조리야 중국기 체실탄 토담 춘지탄 예유 장교기 균시신고배 가롭난 유명지리시
1: 레슬레세 리샤르 다니자인 사고 숨삼 뒤마야 차바법에 넘시 딘제스테나 송알라
0: 리샤르
1: 딘제 인디 좀바 총기기 슝람 카지리야 추키웨 네주 강사 튼두보다 딘제 지네레 나난 주미드니야 통교 딘제 시발라
0: 리샤르
1: 지스게블라
0: 로
1: 다야게 투수 넘시 짐신 차와 치르 좋아타 저좀 망외다 투주 딘제 지긴디 좀바이나 넘뒤데

0: 유베기 차도 되게 너 구제 두다르게 다 차고다 세르가 카지가 추네 이나 추템바 마세 속자 되게 이나 다 징난기제 카스카리아 추조에 능주도 통도
1: 레셀 오늘 다 통어 토량한한주 단내주 망부지 이는 원고 지야 유탄다 드링기가난 줄이 생기 주제도 볼 차샤비네레 서식이 딘제 뇌즈 망부지 머충콘을 키란게 다 그래서 머충원고 나야타 추마쇼 콩게 자규엔 유디즈마이노 콘리아 지스게 블라게 오트난 베다나 주 투윤기 능수 디더 통도즈 마이는 안한 주다 인조 나야 탄다 통지 나야 딘제 차주게 발라
0: 타그라시
1: 통어 토리아 서식이 뇌즈 머충콘리아 정충함네 나데 딘제 등구 유비인도즈 마이는 다 치는 안한 주 담드 추르 탄 당는시 상의 디베 뇌스디 말라 콘리아 야 나데 컨디션 등구나
0: 어 나데 디제스르샤 담드 추르 기뇌즈데 말라 콘리나 아 초로 나로네 양배 깨치부든제 자차야든제 내준제 디네 이비나 어 교주 그래서 개줘야든제
1: 레셀
0: 군댕기 다 추규디나 루포르도 어 체줘야든제
1: 레셀
0: 나 교구 추 숨주제 오마르베
1: 지지
0: 아니 미기도 안에
1: 같이 잡고 꺄 메베스르체
0: 메베스르체
1: 노스
0: 어 디디선 바 아니 그럼 중국 내주이베 디르도 안아야지르도
1: 레셀
0: 어 아니 소자다 지신 군댕메 바 큐르제 어 아니 밴드 차샤비나 파크보다키 루 자디 소 시나기 자 있는다 이 먹고 바로 돼야 되는데
1: 됐어
0: 진짜 되게 있는데 가스 칼을 교주야
1: 어
0: 지신 그 남배 교도디 중재 있는 아니 신동 감이야다 신동 카르교도 교야 되지 이제 그 등수 퇴요
1: 됐어
0: 다 상호의 뒤에 뇌자야 차시하고 있는 아니 상호의 입 교류하다 组织 뭐냐 자차야 되지 파 교주야 되지 세계야 상호의 수 있는 추키제 보아야 라용야 되지 아니 지신 그 입 교류하다 속자 감자 입 속에 능주 두고 와 계속 공세기 한가대 디다이나 학바르도 증오네 세베케 봐 심비이나 아니 계디다 증이외기 깅에 퇴스야다 유린 차바 법하면 야면은 작자 법이나 아니 담도 추르기 내주 퇴베 네가 요르지 거기
1: 레셀 오늘 공기 체리 나로리아 두스터디 잠바이나 다든주 크레스 머중 공기 능수된주는 하짱기 세븐데 리샤지 동알라 콘리아 키랑게 오주 슈벤 아데 디다 임비네 레당난주 디게 창로 신도 준비는 뇌즈 마튼 콘리아가 난 중앙자 마체바 국송기 레가 약부스 난제는 정일이야 숨겹 티웨 레버지 치토브리 숨기지 발라
0: 타라실 오 조알라 키랑게 디스뉴 유기리 로니에 오 당산 기사용 치모
1: 아 레세 단유엘
0: 와데모데
1: 올
0: 디나로리 비네레 사용 먹게 코리아 근데 지금도 남게 타네 그래서 너 베트 머무 차제
1: 오리샬
0: 안은 다 와게 차야다 되제
1: 지샬
0: 안 디네 지즈다도 가스칼 교주야 쳐치우도 쓰다 가스칼 포주고도 되나
1: 지샬
0: 지자 워 디제 게가 돼도 나 디나다 자오르 주르도 봐
1: 지샬 당한난 주 로예 나로 차샤비네레 직체는 하나 주 독수리 중세 USB리레 이네레 당한난 주 어 뜻균기 그래서 뇌지 쇼 전부 이제 중도 잡아이네 디더부 나대 딘제 이네레 응원고 유도 잡아이나 두균 하나 주 초에 나로리 이네레다 기랑게 딱바르 지락도 카바도 스찰 시나제 베드 락도 카바나로리아 우코제 데야 당당나 주 로드 튼젤이야 우코제 슈블레다 하나 주 두균기 초왕외 나로리아 다 님십 체야드 뉴뉴 딘제 차베이네 다 콘리아 기랑게 숨베게 능수 망부 딘제 시네레다 미시도 체야디 하장게 카고레 숨기지 발라 딘제 인도 잡아이네레다 뜻게 블랑니게 참데야 랭게즈 두균네 그래서 락도 하바 라소기 록도 튼제디 비주 단야기 튜주디 중뇽로 단야 탄탄듯이 소디는 랑 손에 치 세정주 감사에면의 지소디 더 초에 능 중얼이야 님심나야 타 더 그래서 기랑게 디테일이야 나와 샤야 디테일이네네 그니게 대야 주고 쇼인지 발라
0: 다 그러지 오네 다 팅산 이비네레 어 디상용 기타 다른 시기 서시 뉴스도 주 있는 것도 다야도 주네 야르시라친데 얼바
1: 지질
0: 다상용 주요 비네데 다상용 개조유 바 차샤비나 남산 락도 하바가네 모두 다용도 와
1: 지셀
0: 가르진 급중 가고 내 맞지 개조 주도 와
1: 지셀
0: 이거 됐으나 신나 가수면 돌
1: 이내래 다 딘제지기 다다 유엽잠게 다 토난난게 증문에 차샤비나 야 정이기 치소타 근지텔이 이내래 다 차고 망부지 용야 태량원고 난 두구리를 발라
0: 지다 但我呢，底下一边呢嘞，妈和他说，男生可以的呀，上用隔壁呢，男生的拉多好吧？可能年纪的卡最有名，吃上团圆我都话，
1: 那是
0: 上有的最有名的是，男生啥啥嘛团圆都咋办？但我呢，我底下嘞牛肉吃下干嘞一边嘞，太多其他充电的话，
1: 谢谢了，
0: 我得这是啥？
1: 那是。
2: 니제 아라 숨 아라 스타인
0: 어제 보라 공감사
2: 아부 공감사
0: 정답은 뒤에
2: 아부 당한 줄 어질러 내고 누구다 수고지 용기
3: 蒙西的给主角子轮球托斯马前的用药名的话全部让中大的用别啊我让他中大的用别的了你看你要唱不学为呢你要念书不一样会劝的没了好嘞那谁是你你那来接你要唱不要脱了呀你是观众下给这龙国面给老子这是没有办法哦哦不了得死的你那个接了送样东西空给
4: 陆地南龙中心对哦你把药这江不一边的你是吃上装到了吗这都对呢这一年来人当多我是姐姐这人当多的是哦哦现在你陆地的钱一把哦他一呢没全是啥玩意儿都包了啊嘞不得不写这都哦这一年我老爹大爹谁呢大爹啊大侄娘的家长给这个写的哦老爹的那个检查不是吧啊那不能让他给
5: 大家让爹死的哦这龙公庙这么多哎你家别隔壁呀你也把对呢先定的贴不拿了贴不拿这张不是吧那你那宿舍给你是这个干个这么多的好公司好公司要去阿婆我大伯了要去哪了有有婆婆了拜拜好好婆婆啊我呀哦这
6: 那天你那样子不敢到了看得见是哎啊你莫让了些我天天姐莫让给你看啥长时间要买的扫码的了没干了装码都哦这不天天看得是我的没买些不买干了呀大家去干嘛去比呢你那这的多着装码呗不然你我洗过就不用呗是莫让你你的这是没得是的你让了些我
5: 提里阿吉里娜，轮酒去的，不去多久。哦，哦，不定啊，你是观众土呗，这龙国庙的这种我最猜中啊。
6: 哦，不定人家，
5: 不过让你们那次记不起来，还有时间，没忙过时候约不着。哦，今天这龙国庙的这个老总的前辈接了，啊，那些的别的商家请四个多啊。
6: 哦，是。
5: 现在提里呢？
6: 莫让你给那些观众死呀！给这龙光家的养活钱不赢呢，莫让给那些茶几用白马菜，免干了装马大。
5: 我哩，他都不提，提不起我的事多么。我最不啊！他顶这个偏不远了的，我让你给提不起这养活钱这样多啊！哦哦，呀，莫休息，你的，阿拉年里干那个的，对啊，你的。
6: 都是些的那点事儿，得领那用过日子，我的。老陈，你是托住我。哦，你那么，这龙光将军，老陈先生那娃儿，可是学过的。爹呢？他的儿子。乌鸦公，哎，哦，都是。这，格里格里马嘞。啊，都是。啊，都是呀。嗯嗯，那我的那乌鸦天是不多啊，给那个么？我都是的，是。
5: 啊都是都是的呗不贴不起我的嘛贴不起说啊是肯定的那万一送给贴不满钱筹码大哟啊都是啊不啊不我鬼话你这啊这个金马的莫让你去哦可立起啊啊这个金马的哦莫让你的给那个的许多鬼家呀给这龙国面个老百姓许多的钱多你看咱们我的光大给金马的给金马的钱
6: 你等一等，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
7: 过来。
6: 我是阿姐啦。
7: 你不念个来他是穷死。我是莫老公，长期脱不起来都。就因那长期就爱面对的，全能够马这边了。
6: 阿姐啦，底下我念你个，那些观众吃啊个，走龙国面的这讲解，没可能谁要马这了。
7: 啦，那些观众给走龙国讲了。
6: 哦哦。
7: 我来去哪样呢？俺村那么小，可以跟着呢。菜市里也一千难过不嘞？那些观众给走龙国讲是要听从，忙点个天不难看快要的。特别莫拉提到了呀，没看见土蛮多，你说先不拉着谁？
6: 啊，咱们说人啊是人，忙得了一记擦擦肩，能没说了？老子最着急死，我们就拉拖欠呐，答应了几万年，忙做个天不看得起个面了。
7: 俺村忙得了个家堂，
8: 菜里了一切难过。

0: 좀 가시가 좀 세.
1: 좀더 비우니 다 뜨임 받다.
2: 이제 니만 세우자.
3: 중도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뜨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정 롱친 년친 예공. 백에 롱친이.
7: 元将龙亲年轻烈火，越界龙亲年，他的街上没多少钱，我做个人。元将龙亲年轻烈火，越界龙亲年，他的街上没多少钱，我做个人。

처음 중초 다 샘블링 예금 감사 타네키나 치고 수련 추네 생고 초부디니 베게 롱칭키 순가 칠람 균에 던신 게 감숨 주의 계사 미더리 천시 나닝을 균신이 천적인 좋게 아제한지히 처음 중초 다 예싱기 뒤지티 양게 보시라 치성한 기나지 예싱 공이야 체식괴 능시 탄더 리조 중시 유난 당한한 조 마원베 뒤지 나로리아 다지 찰슈 친구 동안 예싱기 뒤지티 나로리아 기나 슈게가 다한 팀제 조베 가리아 인지미지 수수 电价的跟送起别东西套了呀，啊，这那谈的谈更安呢，也是提了呀，人特别面对你们的收益，其中啊，提领起啊，给上面到里钱拿了呀，其中个菜他，那么的最是呢，能钱看你这里就合适，其中我里呀，其中个菜是别能钱的，现在也不。

0: 통증 서 지난 티링기 지중 가자 시베 나슬리 진티나 무티도 게 트린 튠줄라기 균나마타 벤조 미마 비준 칸에 바르드 준비에 어렵게 망추 중담 센샤 동기 등규 티안 지게 더니 슈비는 2001 예 시베 아 중 냠주 슈인다 孔梅里才拿了呀而且还记给超过进去就凑了呀这些我汤不等给提你们继续擦不洗前天提的那个做么起扎下了我不用你别等给你们继续给你打打个不用你别名了别个故事可你真是学会龙啊其实你们记得可你来个龙不有点解怕敢听不洗给国家里不他可有个东西都先扎龙之前康别不呢 所以呢，是提中央阿联起么穷为，哪里呀？提点零钱提养，俺先阿联买钱。提咱们说，康别不呢，没洗过去玩用为，导致提不他，可以过这儿。给我洗给过去玩他，去了，天气越他，洗提。大个中部，今大个都去洗节，到了虽然听不见哪落子，接龙么许？给我提，去了阿姨呢，洗提吧，可提啥姨？
1: ko wo ni mik su dong we long wa si hin si lian du che ba na yang ki wo ti ki la kyung shu ji ju bie da ge jung bu sim su su re ze wa yin ba ni nyam ne la wa kyang jin da ge ku la ni sung di bu du che ba ta ti ga ge zi si yu ba ze su ju ni to ga ti we na ngur jin da ti da le se no sham ya na ngur ja de ni nyam bie ri do chen na yang ge ku li ba ta jin da ge we me long ki li ya ji gu sam
0: 西提，大个中部，今大个虽然看的那么熟，西区吧呢？可，他那去上西，去周围南乡节有些，中部没吧？自己去给可多个没去，我呢，地摊没送不起去。西区边今大天热得特别，那么有他接你，给我都不进去。他妈，大个送一西提个，去给伢人面前不进去。西区，大个中部，他呢，去给去这次有的西提吧？
1: 可，打了虽然点面，几次大结别，中部，提到了呢，可我想不到追着，西决班，可，咱们对面开个档都有，居然是呢，居然有钱，西决别，大个中部不是牛角的，改革不就来先别特么你别，再托你给人民学生预备参数，可路不脱，刚不进呢，不都得送回，可我妈咪也请不起穷。
0: 和你去跟苏不巧别，我出去到我时，看了看别眼呢，看不提了，气喘的，看着车马道板儿里边个别，电话图让给大桌小问你，咋提那天？看你不，提人去了三楼，记着洗头冲哎，洗车板儿，快，谈得上了这边，今年呢，起码七千多两万大七七，年初我说呢，到了，那里听不听过不多几句，个天。 我们给金大弟生得给快七千多年的月饼，小我送不了两元，那么起码七千多头。我讲大个中部人，你吹的落雨多嘛些。天天大个中部开门，让个锻炼所需上完呢，金大弟让快七千多，借给快开了胸。天让快提咱们到别锻炼所，让给大壮呢过丢钱。刚才么说完他，大壮龙王你不养，三楼浪的罗穷呢，快。
1: 去年老不来说，他呢经过点不起奶奶，刚被拿了呀，十几年不起给些，前面不都追求没用喂，怕生气，谢军。今大个给我提，矿松部两门头把他提门，扛托多大块，他不是有不得疼就给，怕难托争得不着那吧。龙王松部不是你都没提账，矿松部老黑了不行，他虽然我们七多年，成绩加倍高了呀，但我哥提出其他东家你拉所有呗。
0: 没事，那你听不准备去了呀？那个手机趁热些，俺先这个都别不是。瞧我听那么用，说心脏，谁里想的？空松不是东给乔二舅，提到二是东给用不起干给个数，打个准备占图，前面是给三代被扎西腿的，阿七大爷嘛说，俺就听不呀，前面留下。 记住，木拉家里近大的送他，龙些你不讲推荐都穷穷啊！那空送不进大给我提，啥多都做不谈的，卡提事儿。谁家婆婆他儿哥哥呢？人家爱外参数，他虽给钱给不起，穆斯林去穿不错，脚不少，姑妈来都写不。 대세나 니치기미 망부시 교총아타 참가신시기 더룩야베츠나 진다티 장기 미니부양 좀네 롱아인크기 광수부타 냠치기 개별체베 대류의 기회 초기 지머시 링보마토바 미초 치망도 송신 타르 콩시부 지겹강도 가나 신치바티 신치치겹기 견조를 퇴연치시기 시치바 진다기우티 공을 치마키 인수활기 아 쥐뇨티 팀기 자람마체바 타세 용가나 원두 코우장리야 자르쥐바슈 티네 콜라 자르쥐바쥐 지 다가 중부 주무주 태삼수 준송의 진다디 사토도 예배지라 다자 창이 갸차 시슈 코니 차나마쇠바 미예지다 티네 샤오티 송부 다자 동의 급수 진다 기우티 미예지 先天야다 崔提行经济给不同的他杨晨千倍面牌明年给龙华银丝行图密等于月吧记忆是这边呢请大体公文美王请我老公唐外勤大体让你给乔我那么远连脏我学学你也是不龙华最近君都没

생명계 3대리 뒤 티링기 감숨주 있게 삼이 돌리 채나 드리 주변 남편 차장 슈트송 티링리 첸 종리 탄소경 슈겐 영진기 내 챈티르 십시 챈고 난켄 깨줄나 다 부상 정도라고 접주니 저고 청중 참을 리디 생기 만에 참을 요마세 야싱기 뒤지 티는 직조나타 대탕간의 조태비에 면대 인원의 조인이 나난소 지내내 채나 연결 제조치

0: 생길이
1: 생길링케 니 차르사괴발 계급 서빙무칸의 신도 총화신나 탈류로 뒤투 계급 서빙무칸키 최시토외 신카타 팅접지 구신내 신뢰기 튕기 뉴수사르마 서빙크 피게소 존내 교콘의 미네 신뢰무비용 고르통출니 경업중의 구다오티 뒤송벌의 겨차기 단중지판내 신뢰기 초두 튕기 뉴버 치르타 비세링소 편제 치르동와의 겨교체유리 탈루춘토 계급 서빙을 칸키 신카조준키 체동의표 약제네 체시토의 신카조준타 신계초비지 구이진보 티신 신계고 손례자타 긴캄신카 리덴 신카제 준발조네토의 결체디 유포탄두네 파사진키 서신주제타 레소동와의 결타 무신키 뷰세토르동와 샴디 주리튼기라 게린제 체브리 생길링게 로드위토 랑게키 십시칠동 치체 갸체주빈 한청중추 파르도 십체낭 튼딘진 흥주라네 워지능그리
0: 사르쿠바라 총등부네 시도총화라 진다당부네 죽배바라 랑게키 십시 칠동낭진 기응여보로 고르통지로 숨지된동 등계 급주컵된탕 최종아동 심바티 튀총발레 갸지계당 청중순파라 유바리 디나 칠동체제 고르통지로 칠등아동 겸이 십주십둔신네 갸지주빈탕 청중축파라와탕 Nangzhen Cheze Goro Tongjiru Nizhi Nidong Dungjian Ngepju Tang Chizong Adong Sine Yajan Nidang Chengjung Gu Paryu Shibshu Songdun Ki Dokye Goro Tongjiru Dundong Dungjian Jomi Sum Tang Chizong Adong Sinbati Lo Kongme Tui Chungbali Goro Tongjiru Chikdong Chukji Jubshi Tang Chizong Nizhi Nyongtu Chiyo Bari Chinta Tangbune Chukwe Para Shijia Duchu Shibshu Chirdong Nangzhen Cheze Goro Tongjiru Chikdi Chukdong Chukji Sumju Sobshi Sine Yajan Chukdang Chengjung Duyu Parwati Shibshu Chirdong Nangzhen Ngubur Ki Yajan Shibshu Shibshi Songyu Shijia Duchu Shibshu Chirdong Cheze Goro Tongjiru Gyatong Gyaming Ngepju Ngechu Tang Chetsu Duntong Sine Gyaja Chungyi Tang Chengchung Gye Parwati Shibshu Chertong Uyuburki Gyaja Ngepju Ngesum Tang Chengchung Nga Songyu Shesha Duji Shibshu Nangzhen Cheze Goro Tongjiru Gyatong Apya Dunju Tuntun Tang Chetsu Somtong Sine Gyaja Chiktang Chengchung Si Paryobari Jinta Tangbune Chukwe Para Yugoro Shibshu Chertong Cheze Goro Tongjiru Nyedong Nige Gubju Khunyi Sine Gyaja Sumju Soji Tang Chengchung Chik Parwata Tini Shibshu Chertong Kyopkung Cheze Nge Nang Parche Gyokshu Yimbari 원전십주낭진체제고르통주로시동국계계주계지신내
1: 생길링게 중국 속주탄 뉴주냠질 헨조기 캡자체베 진더둔베 중국 속주레리키 탈게둔차 갸청업주탄 청중시심바티 다오콩마레 갸체차 레고차 니차지 지차네 갸기 균평토유리 티나 레볼키 둔차 갸청업주탄 청중시심네 다오숨드마 갸기기 발참스네유 마토살베 둔차 갸청업주탄 청중아시네 다왕아 드마 갸파충유 Jalam Genji Liri Tan, Shunglam Genji Liri, Jaxi Nyurgi Liri, Namang Yamji Kyokong Chegi, Lebor Dunchan Ti, Gagigi Parcham Sunebata, Tina, Namang Yamji Kyokong Ki, Lebor Dunchan, Gachang of Jung of Sisimati, The Dule, Gachetan, Lego Tang, I Gapa Chungata, Sane Kagi, Tamang Yamjin Ki, Chusimutu Sardu Chedi, Chuto Gugita, Jalam Tan, Toto Genjin, Siji Lamlo, Chengsi Yamji Sola, Narwe, Tseke Chungyu.
0: 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的新加坡 ki rang ju nui zui kek zi ming yu goro tong juru sum tang che zu sum tong za zha ngang nguan tu tang di Hai Long Jiang Ta, Liao Ning, Ji Lin, Chongqing, Sichuan, Guizhou, Yunnan, Shanxi so qing jin tang chong gir ge la rang ju nui zui che dong yin su kuyub le ten biwa ra gyab gyur che ba tang Nui zu po bui mi na su kyub tang nye bu gu ji ta Nyanga Siwa Soji Chetum Takju, Shorty Nutsi Ngumi Gingye Cheshir Juji, Dibatang Dorkyun Pogwe Misir Ki Dugang Nyamso Soji Letun Bidi, Nutsi Kyungun Chungdu Dong Kengdub Chebari, Nursi Bu, Kwangse Ki Xingjin Tang Chungjir Ye Ki Nursi Dizhenla, Mengu Kikyu Tu Dongwara Timzin Chedi, Kekse Mengu Ki Degu Todamla Xiongnun Gimne, Kikyu Tang Nitsu Pogwe Mangzo Changmara, Kekse Mengu Jui Tubara Chedi, Mima Mangzo Ki Cheso Tang Gyonor Dinja Tang, Kikyu Ki Tunji Tang Soya Diglam, 송경 댄디 체급에 랑자된샤 생글랜지 체튜 미망 팀강 소디젠 투기 삼자 잠디 댄슈 렘루기 퉁이 분카키 첸덴 도담라 초용네 슝능 캡샤 십제 난트 댄진 람라네 렌제소로 모드는 그리
1: 생글랭케 생글랭케 사쿠바 체튜 미망 팀칸네 신도 총아 체튜 미망 팀칸키 중앙 정조부타 중앙 팀시 우렌 중앙 직콩 우렌 슝퉁캉 Nursibu, Misho Tungkongta, Jiso Gin Songbu Jeta, Nyamjito, Mima Chimkanki, Denshu Lamluki, Chungyi Todamle Tula, Narwe Shunun Gyugurki, Samcha Jamne, Denshu Lamyiki, Chungyi Bunkaki, Tendian Todamle, Choyongne Shunun Gyudu. Samcha Nang, Mima Chimkanki, Chungyi Chiju Legu, Dicento, Guji Chiguibata, Zo, Denshu Lamluki, Todamla Dar Chiguibale, Zatunto, Sichimki, Chitun Jikong, Larian Sumiro. 电视冷路给重义了民的规矩给长博妥当切归不堂行前他让更久提供重启开给民满成看起重义长博提休息电笔切笔清奔起长博堂哈兰基村银归巴马塞西群村金年不让切归民满成看起电视冷路给重义堂铁杆也最肯给下地年龙阿东堂连民规矩切当人心没不说堂电视冷路给重义给来这给都心堂没心切入军退当归巴卡塞顿月
2: 三餐呢，星期日不谈，天门起民满成看起，电视冷路给重义多玩，咋吞脱？突然民满成看起，解救直做切过。电视冷路给重义管不谈，星期日别解救电视脱口中人话。连米谈，可惜客栈门用修清小姐给，这日民满成看谈，铁道重开起，十日民满成看起，突然民满成看了年薪学呢，超前脱节，这月才跟谈，可怜民事送。然而电视来吞别巧。 电视冷路给重义多玩，一个他东西送这七道结果行。今呢，电视机长别问他，领土规划，他不当了休息车吧，一个动画，说不到这他东西车吧，用着他电视手机可能写送，都差你这送呢，免得人气色规划端多。星期零开，星期二休息。
0: 查查他出了所内测，根据检测，国统村我们这个逆他，撤出启动制度。十七年团电子群众来内听个从我这能个这。三个月把人家查了错别，中国根据来历团组及查检深究了用着村都内写到去完了。第六进的阿巴内松，查查了他家最隆重所及鉴别，广西塘、湖北、甘肃所属邱启华塘，邱主席拉卡小娃，李尼娃所及人就内在对马团员，根据来历及内在查检及拆动栏数，推到都拉达车的。
3: 接受取得不当人不断的，内测的卡带交给他，他就也不参与。明儿啊，星期二休息，查查了他出路，也催农村三用所人就内测的命令，根据内力及林志杰呢，内催青叶中的松堂松动自然不啦，崔把钱呢，国路同志路，也当就他车中阿东及穷困破又把他，查查了他路路，提醒家中农村及内测的建设国路同志路眼中的逆当撤出行动制度。
0: 생글랜지 총진키 룹중로마 숨키 잼링키 센토 사르바토에샤 십제 난투 덴진 함물라네 헨게소로 모르는그리
1: 생글랜케 니찰 이시에 탁종리 기진도키 가차 추주이 뇌리 탁종뉴 세남찬기 냠세 소총키 진도트 총진내 인베 루총치바 링하오렌타 오슈토 슈청시 제기 탁총팅 십개 국주고 추견네 잼링키 센토 사르바토에타 차가 앙 탕불라네 게컬러 시지 쫄린체도 查着村经济泥土昂，田里米季割不怎么一般，米松个车车不穷为银细，昂最切多。该车出租了，他从田西割谷子谷出一头月饼，老九年的那边吃不松起，怎能去深度三百多不里？曾经连个。 能去创开现在总体，其他忙不的呢？每日团结也团结来团了，滚地点地当多，形成党团，点在群众栏内，很给从我只能个这。
0: 现在总体，中华民的集团筹备都是点不足不提。 Zongyongki Ledunka ki Gyurim Shibu nan Kibar Chene, Samlu Niti Tang, Lamsu Tuza, Zogdui Sabdo, Zhoong Tang, Biri, Nyamji Sumla Gundi Dongwa Soji Chedem Mangu Gyu, Miri Tunji Yabdun ki Chashala, Pianze Sarbatub Gyuru Gundi Dangsha. Xianza Zongki, Miri Tunji Yabdun ki Ledunla Gundi Dendi Dangwe Chedem Na, Samlu Niti Chishu Chiru Dangwa Tang, Zogdui Chegu Sabdu Dangwa, Zhoong Gyechab Yongwara Gundi Dangwa Che Chusha.
1: Singlingi, 新道琼安西呢你推给日记搜查肉狗七百区西区给客给人不你为做内松狗日记搜查过唱出堂给客给松电松狗日记搜查过唱松语肉狗空里草么西林起国松北军丁起国西堂提前三内提给满措去人工昂孔书前内托巴下大理女丁起空里扩顿起天堂提前肉狗起肉起天新道天堂不安亚能捏催孔书前了没道总起给我那么人心松狗吞错给日记搜查肉狗起查个追特给电笔西松我被查个追给有理
2: 七里边接报接动切不够你推肉狗切别日记搜查去日记搜查西查给穷极两处图略不谈日记搜查你古堂三期日记搜查肉狗电脸书给你姐妹查给他得些切不美军测评破被日记搜查机举人单让狗中期杀推经为行政抗的给你七里狗就切不及咸阳日记搜查你美军测评破你牛肉狗切羊偏着马团班七里图西位这月之随单女美间期汤就切不及
0: 新疆人给习子重启丁记中陈塘重点起普瑞民别来起别普瑞总为切过别度新疆人听丁记论住了那天给从我这能给你年前了习子重启来丁记中陈塘重点起普瑞民别来起别普瑞总为切过别行提名于你美丽团队来滚地堂西林起协许卷堂切的东西银巴里陈塘重点你希马来也里聚集同步帕尔梅龙为所内巴堂加入我们三百米年冬杂鱼提你 랑게키샤르바웨 퓨리민베레지베퓨게종웨체고사르투기비오리 망조단비리체급레로라개주르치로시세괴라다두심라망조단지지탐부토메베나와용기도제시이나야다자콩직비표게지람네코다답디부주의토기유다자총재난규급유미츠용아단개자망잠슈두시기도베닝니외나와딘자개주르체급용답체와시그리지후조이세두
1: 생기는게 하슬룹진키 로마디다 모네코도 게용게 젠도디나리아 중재 상부톱도 시편당 튼딘지 흔줄라네 행게 총어지는 그리
0: 녀자라 녀돈 제루르 중국 캐주체리 캡데 촉진타 게용게 슈누루 중키 메메님주 젠도르 제모 급주비에 대두로 텐진 예급 촉진되네 소비와타 하슬룹진키 강종 메메님주 튀미루가기 루미튠키 랑교 중기 딤주 젠도르나 중재 센수 튀바타 예용기 메메님주 젠도르 제모 급주비에 대두를 나쇼지 자가 림바니바 숨타 자가 림바 숨바니 톱두
1: Singing

0: 야
1: 소소 흉산주다 소소 남다들 다야든 게는 다 개적대어를 돼 갑자기
0: 뒤나야 너도 제제 아니 에 니마 가서서 거기나
1: 아 다트도 뭐 아주 다트 지단 게 니마 다이 봉고래래 야다 잡든 지들 니마 숨쉬 된다지 산지래라 된다지 나 시험 보고 그래
0: 다들 안 할 얘기 에 망초 피비 양심 변에 다가 용게
1: 요래 요래라 안 동조가 좋대요 가 숨쉬지가 누가 좀 그래라 몽골다 뜨도 갑도도 듬부자 하던데 이 말 닌조 닌조 인단 잡세 아 차장 거라 맞다 비릴라 등산은 비행이 너
0: 뜻하지 참남 숨
1: 다뜨도 듬로 수근이 맞다 잡 다게 실루데네 로상 어 자 잡을 수 있지도 봐 근데 다 배만 봐도 뜻이 커 보죠 나 되고 양쪽 봐라 신야다 뜻도 뜻이 강에 뜻을 론 숨제이 돌미슈 배만 봐도 잡을 수 있도 맞은
2: 제제 강조 유기 폐계탕
3: 니님 폐비 김지 뜸규성
2: 랑랑 초응의기 뇽품타
3: 소로 송벌 레진 디니슈
2: 생각남초 다르키기 센시바 디니 사듀모살 땅내시바 디니
0: 그랑 기승과 난신 체제다 기란도 중도네 함을에 가신 요르발
1: 이내에
0: 단 당부 당계한테 점체 당부디 수군님한테 첩균 체배 규례나나야다 기라나야 근데스브레 소소나야 구슈다 디크레스네
1: 아 다 수군님 벨레라 슈럽스 아 그것도 갈레트레
0: 지마스
1: 아 다트 코티 야마 흉데 조다브레셀 조다브체 아니 지 발라 자야나라 강에르 지단 체마스나
0: 미나 카레트나
1: 다 게보 조데 잡든 재미를 계산하고 생각해야지 그래. 어, 대답을.
0: 계산이 잡든 뭐 규림 나와야다. 잡단 잡을 위한가야. 안서 미규면 이제 매 맞이야. 개별이 지금 냠래다. 된서 걸어봐.
1: 어, 어디 걸어봐라. 어디 나 되지 지한테 개별 냠도 돌듯이 강에 중라. 아, 안서 타봐야 안지 남래 된다라지 마신 배설시. 아, 등산다. 안데 그다 말봐라. 갑자기 야.
0: 어디

0: 浪了。他第一个木头节特别给伢多过年的新娘哎。嗯，他这个刚做的干的，他主要上么的，做给你们帮忙吧。但俺做的太少吧。啊，真的是，吃上就不累了。没有闲，嗯，但他的用心大，他特别只能靠不下的了。哈哈哈哈哈。俺这就用我锅儿吧了，用我这俺这差不多了，刚俺这，但他用他把这锅子的，用我新鲜，差不多都做的，啊，他把这。
1: 嗯，怎么怎么弄的？怎么弄这个的？听我读的是没几个，是代表了。啊，那可能是。那我听见，肯定是我的。但他们特别兄弟啊，军队那个节日了，母亲节啊，那做的，嗯，这个普通忙不就说就难些，第一个呀，嗯，这个，嗯，没呢，忙碌当下的，他第一个呀，工作给他存到一年，没多做干了呀，差点当下给弟弟读上去了。
0: 嗯，他俺做他刚一起去，他不晓得用啥东西，第一个给他填了。
1: 부모들만
0: 보자
1: 就那个么子干了吧，当个是如果是一个如果这个如果，嗯，大概就同学也是那我听这些了，不管了，嗯，他把等啥等啥卡巴出来的了，种族卡古里了，村头小是人家把这个，嗯，俺都是俺的工作他们长沙带起的人呢，工作嘛些工人爱现在，真的是，家人都不得干些的，就是，嗯，俺们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0: ni yula. Jadi dah, dah kerja jadi sungsum jah, dah sungsin ngal sin sabril. Nah, terbunyi itu.
1: Kita jadi terbunyi di, tu logik tuisi nangge, kerja terbunyi nangge.
0: Ah, tanda ni ngan tu, dah tingkat jadi mahansa tunjumbril.
1: Ah,
0: kung tu kong siapa ni mbojang, siapa ni mbojang, terbasi.
1: Nego,
0: nangula. Nego tu siapa tu terbunyi sini ngan tu lama tunjumbril terbunyi. Nanying curug zai tinja terbunyi siapa?
1: Ah, logik nang.
0: Nangula.
1: Curug
0: zai. 아니든 적숨라 주죽 작으로 제제 워 주죽 작다 잡는 제 투술라
1: 네 편표 사고 대표배야 사지 신발라 찾는 나가 편이네
0: 난 님도 못 봐야 돼만 달 심브릴 어 자론 사르 못 된다 뉴에 나사르 한마다 담제금 라 링카시 나올라 어 된다 님 잡디니 투스 잡는 집 하시면 지금 인정 르네 주랑 근데 난제 슈동 소리 나제 간서 참고가 희유를 달린으로 힘 먼저 희부대 님을 제 투스 아 잡는 나브릴
1: 아, 돌아야 계급 내게다. 우리 망고지 버진지 단난 체제 디숑례 강딘데 주난 체제 서구카이 내면도 종카이 내면도 디강야 겹요 숙침문당 겨르발.
0: 땡키나
1: 주 모튜체 디돌이야. 근데 소래다. 균진다 디데낭야 돌아야 도고 근데 시.
0: 아, 먼저 답부자. 그게 좀 받는 니 근데 수준 세셔르발. 안다 담미 자시안 안다 숨주 만사다 숨주 소직성이 된다 사대일.
1: 아, 네.
0: 아, 가지기 안 타바지. 알아서 타발에 가지 안 숨말이 베스르 근데 산으로는 알아. 로브존 레가로제 자데. 안 된다 산으로.
1: 어디 통화해
0: 말이지. 다 내쇼 내쇼. 아, 내쇼 되게 카카이 마발아 콘소콘소야.
1: 기랑 드링 안 주지 타 넘버야 인 토제나 쇼이나.
0: 라슬라스.
1: 안 주는 미리 내쇼샤디. 모투치에 균진 남겨서 와쇼인다.
0: 라슬라스. 라슬 토제.
2: 생겨남서 광도 행계기 센초바티니 현주종 초대시앙 카톤 총례 주제 함초배 균진바 나와 칠이나서 함초과 티콜레야 제르시베 드법티리 내진 조정바타 좀지바 칠인 좀만에 행계네 안 최대 전세 나발 터지나 쇼인 하나 저 지메리 진앙 양자 제용

다 당롱 슈닝 나리아 친제 니 슈닝다 군인이 차동제 대두잠바 슈닝게 미마도스 두제 셈범마기베 남주르 스텐제 대두잠바 당롱게 야 란제 가르시에 요레스나 아주 키랑 현단 대비이나 토스님마족 던다치 덴덴 중샤 토스케 대시에두잠바 슈닝게 우그린지 단 중부랑게 싱그마리 디골 슈야 대마소 당고 나리아 꾸마쇼스 토스케 대시에브레스 당롱게 제니짜라 가르라실라도 토스케 대시에두잠바 슈닝게 메베드니 샹교게 충충주 입쟁게 스제디 꾸마게 키샤 제장아 셈바기미도 토스케 대시에브레스 당롱게 아주 기란 구저디 중북내래 두뉴유 원엔 젠더 잽스도 발라 담바디게레 딱바 구저데야 떠나 다는 거지 디 근데 제제 꾸마 쇼브레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쉬닝게 니 구저디 꼬감지나 로제 니가 그 동마야 게샤 유들레 꾸마 그드나 한 주제 꾸브디 하고야 민도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당롱게 제노 꼬감 근데르시나 로여레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쉬닝게 룩바마베 둠교기 감지나 로레야 제미심의 연구가 다르게 뒤져져요. 도스케 대시에브레스 당론게 할렌도르 제제 허지 루그바마베 고감지어베 디간리아 들구 카브네 둠죽 이신노부 팅근고젠다 기리아 생기 죽으지베 리무침줌지유베데 마르다 도스케 대시에드잠바 슈닝게 중부랑가 근에 통조 도스케 대시에드잠바 디엘렌리아 당론게

0: 이게 매바나 푸이 죄바 매바규 푸이 테다 남나 양 죽바 제바 메나니 민당 치장세 메뉴 민치세와 메나니 되남 죄바 미규로 스템바디 능시 규나스 숨버와라 티능신 규나 제딘 디 토라 튼천바 치베 죄바디 룽점바 치베 저게 군장 매바 규두그레라 테머체 튀몽와 소리바 소아리바 다리바 지타냥아 리벌라 소베 리지마와 메버규어 인스 숭버와라 녜데야 리지스에디 나 잠바 탐자와 겁라야이나 리지마와 남기 교스 숭베 취진탕 시숭 녜지제라 고마랑마 제제 튀몽기 링네 소탕 소아 다탕 녜지 进了所把文字前节这些各国的军队开始呢各地各的亚裔的目的清晰的那样亚先民军队及送南部的第二日记节把取经所日记西部困难了对吧你却穷为美丽的表达所下给特蒙为西家人类特别了日记节被扎住被起落是送节 추진소 치료배 리지시 코너를 야 코너 협충차배 교육바 베다 소샤기 퇴몽기 시제 링내 텀제레 리지스에게 민디 작수유바 소하기 금전을 떼제 리지시라 마코와 제제 퇴몽와 링내 찌르 코급의 금전디 떼나고 좋아라 시에미디 금전유배 시에미지 좋아라 가르레스나 직진 디토라 튼츠마르 쳬베 쳬베데 룽데마르 쳬베 드게 장 메바 있느니 리치 시부 잠도 머체 토몽와 링네 소탕 소 다탕 지탕 냥알로 송베 슝든 덴베 덴주 장 메바 교와 인자 다당의 슈에기 낭든 치마디 여겹 치와 여자 딘데스 코나 야고 요아레 리치 마왕 유미 교스 송베 치강 디덴 추바타가 양자와라야 근데 송무드베스나 년도 장계 산계기 러브남장 매발 교세 지강 딩이 송나무데 와라 오나 지강 딩이 그때에 코드연데 가르에스나 투몽 모임베 년도 장계 산계기 러브던베 딩이 숨이에 매발 교주구레 수네레 양나 러브 숨던베 딩이 숨양던베 슝룩탕 제발 매발 교주구레스 송버와라 디잉구르와라 민제제바 숨기시 와라 이기조와 연라다 제바 직딘디토라 메바이나 이기치뉴라 떼제 직딘당 직딘레 대베시에자 다가능신기 럽제네 텐조에 파르라 떼 투바탕 돔투바 코디브라지슈나 파르라 다트바더부 융기요마르바라 팀어체 두뮤티에 슝티당 티네 댐베 시자 럽제 티능시 냠수 따제 네급탕 터두그 그든 지릭 두투버 용기 요르발라 케시 민지 제바 숨기 시 이기 좋아에 매바 있나 아니 네급탕 터두그 그든 티다 자원네 두투버 요마르발라 제장 닝구 도쿄네 템바스에기 민장 딘데지 수제 민디 쮸바 숨기 시임베 이기 조아디 메나 닝구 임베 텀제 킴베 콤방 토베 고베난게 고바디에 두두테 메바디 숨제 이기 조아덴베 덴지 디더부 개강 정신 네법 태즈에 나졸로 첨발 제버와라 셔준 이기 지고바 시에벌레 이기 죽어 남기 거바 시에바 탕 이기 죽어 땜베 땜지 뒷잠베 거바 시에바스 요원이기 남네 이기 죽어 남기 정신 거바 시에벌레 거바 독초는 땜바 탕 닝구 독초는 땜바스 니기 꼴라 야이나 예 모두 슈잠 타가 샤제 샤나 야이나 이기 죽어 땜베 땜지 니니 잠베 거바 시에베 꼴 자와로 송베 치강 디게기 코드용 꼴라 야이나 모두
1: 就是修个音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0: 中六的前面给人期末啊七零多几拉年培养大嘴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优秀
1: 我把我写吧糖我把地主把那把写吧是其他的南西给一万年月的糖不一个主把电白电锯定你三百个别过了送对的呢早晚那了肯定送我的白是呢其他几点心间南风不看糖经济糖主的咸阳与那阳人一纪念没信心提醒一个主尊南马瓦古兰那酒酱 人去替你没心白，吞了脚可了心，提起人骂完王主席，见面是宋杰，七刚古哈咱们这个陪着当当在把堂，他个能行个白当姐姐，对面陪着一个脚垫白打着个电锯的，在过边过不的，俺做了也电囊在不的，七刚堂不过过地了也全外其他事也就多了，其他事的呢，俺做直接过不了也那老将堂我都许出呗，直接的。
2: 这地做女朋友看着是那，别真不就不就完了？且讲一个脚垫背垫住的三百块把扛移民给吞大的三万七多，躺到落了，躺他妈被下南街作为绝佳银白垫住的三百块把的，三万再难过落了。别看的下这边是那，瀑布看堂经济堂住在咸阳与南阳。 人一见面没信心思，这刚送的送那么多了，这刚送白他妈的了，收白新色就多了，把我下去个新郎新色就多了，新的呢被他团里给破解了呀，姐姐被他团里从不少就被打击了完了，我呢。 풍부캄당긴지당주도咸阳云南阳人一见面没信心是送白，此刚第一个电节扩张开的这边是呢，现在肯德基100年，唐托马呢决定地拖了100，唐天吉是训练的。 这点地干了，他们穷啊，当穷两百是训练这个的。看到呢，做了双倍，碰碰啊，他个能行个，杀了双倍，看啊，经济中年了双倍，他个能行个，主倍太下倍，七六堂间倍，第二年俺了双倍。
1: 天么在到底把五毛八，甚至把双百，南北住的卡给下边住的他算他，他个能行个，给没给怕家了双百呢？唐他们吞呢，娘都着死你的，现就都这件，那要的是什么着完了？他一年没闲大个，你顶点的大，你那底了考古的大，你那底是个的大。
2: 都不这些糖，我做了说吧，去年没出门，那呢，说是人一个我呢，让多的，现在南当天主堂，他个能行个，现在南当同志男个，点着同桌，新个没白不能行，认识宋杰，俺做了别的个点那个的完了，第一呢，别过呢，点这不完了，团结过了，杨早晚那了，点着送我的完了，跟着送我的白是呢。 提醒一个祖宗男，妈妈滚了，那有讲，人去替你没心白，吞了脚可了心思，这刚洗一千的俺做了牙医呢，电脑我就完了，这刚第一个男呢，吞了脚可了心思，送白各处村外。 可乐山是多了，可乐山铁蛋，他个能行个推荐俺做啤酒企业给看看看，拿啥呢？看呢是，他个能行卡，拿啥呢？提前看呢，实验了说白，咱第一个呢，到底吃我点白吃点是的，到底吃我点白吃点是的，明天在这陪我的，底下的是呢，可顿点子给南北团的所有的名字完了。
1: 天地里个，天大的阳明十八堂，中高啊阴吧，阳呢阴得没把劲，天饿了呀，蛋白没菜，天地里给熟了呀，阴呢，都不大的吃我蛋白，吞的蛋白完了，别再吃下不赢了，老中给苦个上不的，可乐头都不。
2: 다디 추어구에 튼든 바 신르와라 튼기 조아 클래신스 시간 디나나 자와 지르와라 튼기 조아 시미스베 튼디 무슨 덴베 슈라 튼기 조아디 신시기르베스 추어구에 튼디야 오나 대신 이게 죽도남 마와군라 내교장 렁추 티니 미신베 튼라 조아 클래신스 송베 지강 시부디 덴제 고등 가르르베스나 대신 是 숨어와라 대신 세야 디니 디급라 야이나 빼좀발 주버와라 빼티에 듄데 모두 슈버능신 직딘토 심제 강시 통마 주와 당 튜냠도 와라 풍부 감당 긴지당 주더 신양 유나양 능이 끼니 미신시스 숨베 빼디능신 표지 유룽소수 기에당 튜바라 롱뎌바탕 따뜻해 이기 좋아 죽주 턴손에 마워 군기 나라야이나 미네바 미시바제레 내 요리 숨어와라 다이네 미시엔기 따뜻해바탕 시에티 체바쏘라 마딘바 있느니 랑덥기 이기 좋아라 쏘베 죽주 턴손에 신기 말해라 민지 죄바쏘기 치다치네 퇴강탕 강대발 주주소안이 클래시인데 신기마레스 대나무르와라 디송초바타가 디치르마와 원주기 제메스 지강직탕 주니 대나무르와라 디치르세야 디니 군젠대배 칙대지리 군젠에 가르레스나 듄데 배당 튜니기 찬에 댄제 낭두디게 댄버르와라 최장 디탕 댄기 디워드베 톱 튜몽기 징네탕 댄지 다가능신기 튜몽머인바 러버숨소 렉바 럽진 종월치베 유디니 다 코바투거르베스나 이기 조아 투신 신바치 유디라 랄레네 대여르발라 체장 그바 체벌젠디 두베치도 튜밍에 유디게 깨탕 튜베 이기 주베 댄지디 포유기 마어 원주 남게 제수 장네 데네 잠바 인스 순제 벽에 다저지베 댄지디 잠고베 고바디 만돌라 댄낭제 버와라 댄지디 잠베 고바 댄베 고르숭베

생아 넘버 2 단단 넘버 2 센신벨리 젠디니 변종 롱진 엔젠의 콩 벽에 롱진 기에 초대지 젠리젠 직제가지 추디시디시 나리젠 즉연 슈캠 뱀 좋아인 티딩키 직제가지 추디시벨리 젠디나 넘버 2 냠좀탄 제외 루시아카지 추디시유 넘버 2 무디체 안즈리젠 센신능교 거슈인

0: 민가리는 랑중기 사지 카지라 체주 개베 뒤지 큰용의 리브탕 뒤도나 로라 차자르 법에 넘시 양양 튀제 종기낭 추키오탕 개딥 중원 상의 디바 상의 개바 상의 팀프 속에 랑중 뇌지 내든 체가 휴시 미마망조 기세소다 규노르 덴자기 타제 내부송배 체도이나 내도 표기 산에 카기 중고 天国 등 덴자 튀기 내든 랑미제이나 사공용리야 지교를 차고 도담 순지탄 시림리야 체리나 튠배 관에 내용원고 순지 집을 쏘기 제대로 접단 집어규 초용내 중주 개배기 튀기 덴자디 곡송 차와 차주부 수요원 저시리샤 더더이나 니자 라스 미순 로교 추구 닝라 루가 루진 당부이나 진관주 아진 총수도 규제 중두기 개고 개세기 체든 소경 제보다 산내 티예기 능시다 서법기 캐주당 송지 체제이나 루지 제세다 교비기 니다 다야 원종 조직 속의 제도 규제는 시림기 레지부터 망조리야 중국기 체실탄 토담 춘지탄 예유 장교기 규시신고배 가롭난 유명지리시
1: 레슬레세 리샤르 타니자이는 사고 숨삼 뛰마야 차바법에 넘시 딘제스테나 송알라
0: 리샤르
1: 딘제인데 좀바 총기기 슝람 카지리야 추키웨 네주 강사 튼두보다 딘제지네레 나난 좀 믿으리야 통교 딘제시발라
0: 리샤르
1: 에 지스게블라
0: 로
1: 다야게 튜수 넘시 짐신 차와 치르조타 처주 망웨다 튜주 딘제지 인디 좀바이는 넘뒤데 야르세시키 뉴스이네레 망부식 튼탄 튼시 유딘데시발라
0: 리샤르
1: 딘제인데 좀바이는 당나난 좀 튜주 디링리야미창메서시키뉴스디응고치야텔이네레능충데네나야민두섬기르도알
0: 我那日就个浪去当养护室来送，他听三一边的嘞，拉扎刚刚的电话空线是吧？是是了，空线不如里边，但你忘记另一个当家的，你得去看了呀，你纠结的是吧？是是了，我第一个不呀，一边呢，啊的，出手先不有对账吧，啊那出手重要送的是吧？提前查查了不对账吧，啊你啊的，肯定不需要送的，马上用不了吧？
1: 我那日了。
0: 他查查拍拍隔壁人来，没藏买色系，去女子的网购采购通讯器外的呢，开钱不是大事，怎么给是完了？当然是，但色系女跟黄酒系不的人，但人群跟女辈呢，肩膀下面呢，每个眼睛肯定重要的这，人一样，单独出入三位对吧？三位贴吧，三位贴不所有的人群给。
1: 哦，
0: 色系男子来，但迷茫的厕所谈，店家里呀，吃好的，几不吃完的呢，喝好多碗。
1: 嗯，那是。
0: 但色系给男的给客人吃的女的给钱呢，色系给男子提大人的团队给人们呀，穷多单子，男子团队牛多单碗，下面呢，我吃别给每个主播的吃过来的，是啥了？
1: 那是。
0: 但色系给男子过去吃别来顿天了呀，我做日子一样谈，有的不谈，就用松枝吃别，再穿拉杆吃去，俺那穿用的吃过吃不谈。

0: 서서 쉬고 있니? 니네 더딩 안즈
1: 오야 꿈 어이 어두스 지 글리글리 말래 아두스 아두스야 너고 니네 오야 텐수부도 와게라 베모 어두스다 아두스
2: 두스르베보
1: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2: 요요요
1: 너만 이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2: 요 아두스 보
1: 아
2: 보가 고유관이래
1: 아직 이제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글리치 아 아직 이제 말이지 어 뭐가라니 데 대라게 디스도 고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럽센스도 디지한도 냐 남산 어디 고맙다 계직 말이지
2: 이다 이다 보
1: 어디 지시
0: 고유코금이
1: 어디 뭐 뭐랑 갈지에서 어디 뭐 템버스에 다지 어찌다 얘 모두 갈지 그래 뱃사소 어찌
3: 보라
1: 어찌 엄지라
3: 내분이 그래 타스 존스
1: 어찌
3: 어찌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뒤긴네 차시 좋아 맨티를 취는 거 말벨
1: 엄지라 디샹 은인이게 내시 군중 제약이 저런 꼬미야디 제 자제 내 큰의 세요 말일
3: 라 내시 군중이 저런 꼬미야라
1: 어어
3: 보라 이키라인 안전 남샤 코에 균드네 체체리아 이신한 고이블레 내시 군중이 저런 꼬미야세야 텐조 멍디에게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리몰라 튜돌이야 맹하게 톱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1: 장문소 년아 시기 멍디에 이지 차차제 능미소를 지지조치에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대비 켜는 지금에는
4: 난지 멍대라 가게 타
5: 제리라 이치 남고

정문중 처타 삼벌링게 공감사 타네키나 치고 소리랑 추네 생고 소부디니 베게 롱칭키 순가 처럼 균에 던신데 감송주의 계산에 돌리 천시 나닝을 균신이 천적인 좋게 아제한지히 정문중 처 다 열싱기 뒤지티 양게 보시라 치성한 기나지 열싱 공리야 체식괴 능시 탄더 리그 중시 유난 등하는 저 마원비 뒤지 나로리아 다시 찰수 친구 동안 열싱기 뒤지티 나로리아 기나 슈게가 단 팀제 조베 걸리아 인지미지 수수 家庭跟宋西边那些托了呀，那这那他的谈更安呢，也是提了呀，人特别面对你们的声音。前段听听起，给上面到底在哪里呀？其中个菜谈，那么的最是呢，能参看你这里就合适。前段我里呀，其中个菜西边能参的。

0: 남겨 체불 당회 그 류토토 마카 무글링기 캠부통하나 다자 겹에 머슈 티다니 그게 랭에 잡 년령이 바 콜마자 지디부 탄지 지격 칸두게 투 티시나 다그 중부 코와 이충 차부기네 에마 다 코웨 동에 차부티더 뷰니엘이 수식이 교바 뉴섭 시 지글럽쇼 코 팀사 조와타 신친지 겹기 교육이 생기 힘도 주슈기 미수기 차와 낙부 좀지 치바티 수식이 고와 이남 시 티제 제바나 쿠 공유 침묵히 다기 내추남 법시 생이시 주족배 팀제 메바키 시수 신친지 겹기 교기 미시엘라 뉴베 랭에 잠마세 교기 류딩도야 생기 동배 머슈기 킹로르 신나 교니 교우 도부진 시인바 니자 교기 담치라 차조 질숭 교니 교우 디부진 니체마 신인자 미남기 교 팀나 자와시 지송 지교병기 코이니바 남쪽장 제바탄지 조르지아 갸차지 당참 게디 촌비에 위수치니 사탈주구비에 구이켰지 미남기 코 나몰리 균에 총체 총팔 탐지를 치디 군기 통치수 교바치바나 민속이 춘니 라리에 미수 딱히 지경을 침주 틴저야 균시 지추 내수 잠마시부터 다투마타 벌교 출교기 중부 터덕 체신 타르 권련참 성덕기 총기 박달 장기 김투 냐니경 我也重庆서 참디립디 티링기 자샤오 뷔순베 덤규기니 창슈 자수 지메 투즈나 아자레 무투도 자샤오 시베 덤규 슈초부치 샤미야 무투도 게사미돌리 체나게 남아직 주지베낭 센디 세나유슈
1: 남아직 주

생명계 3대 리튜 티링기 감숨주 계산이 돌리 채나 드디 주변 낭편 자산 수축송 티링리 첸 좀디 탄조경 주변 영진기 내첸 티르십시 첸고 낭캔 깨주나 다 부상 정도라고 접추네 저고 충충 참을 리디 생기 공간에 참을 요마세 야생기 티지 티는 직조나 다 대탕간에 주도 배면 되는 원의 주인이 나난소 지내내 채나 양결 제조직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세마올린게 공감상 샴라 최선의 까망에 생구르 년진 쇼인 표기 창암소 첩주 정신 치외 표기 텐텐 동자 천텐 천탄 별의 전투 비계 동치 탈로 사사가 그 니체티 세곰 대자 탄 제외 3년기 체지 숨쇠네 제외 동자 공유 레게 겐지 럼루타 차도기 십시 디부규 사사가 그 탈로춘 텐텐 튼세카 시계 주구라 십시 제바탄 십시 제비 튜 나니기 튜숨벌레 자차 니슈 용지 토유시 제제 군인 경아조 장윤종기 류제 전초 급주시바타 미리기 수진 류제 전초 급주배 차제 전도로 응수 고소버시 타딘 차제 전도나 종용기 튜미주카 주기 전슈바 숨주섭뒤 토교 제 유진 타르멘 수중타 로주비시 맨기 숙중니라 예유바타 전도 남자 카앙아 유버시 전도르 제 유토 전슈바 최 닝톱 체기타 전도르기 제수카 냄부송니 전도르 추부 제 유버시 편정 리네 규제 퇴진 급송배 팅럽 샵트 타메 젠드로 제세 개인기 공모 편정 로컬 소발 제바타 사사타 닝치 참도 로가 나주체 서구타 총기령에 칠레 규제 소바 타메 젠두나 슈유시 사사 총기 로가 소배 처배 삼치겐기 비자와 시바라 앙 당부터 바타 로가 총기 규제 소배 처배 내신 시바타 닝지 미리 규제 소배 처배 규르미기 제동 시바라 앙 니부터 바 구리 덤규 제바타 뒤지라 차숨 체시바 사나리 수업에 자제 시바 소라 앙 숨바토 입시 니뒤 너주 총기 현자 총기 현자라 마조치 니변 용화라 배지비 총공 리내 요고티 원조 선도 소디 슬링 소타 행성 리내 낙상기 망수소 별리기 리내 요고 통공타 퇴내기 리자 원조 제바타 종체난기 킬레니즈구 최면나 슈바타 서윤외소 조내 남창순기 견제샤 입시 年度 湖南省兼长沙重启的 春天地摊委员会看年 面具七列开发作业制作前的 老重启空港总统 盲片云间面具若有结果表示 七列操别 内部各地前年堂 特定给相重的所及 盲措每天股票下了面具协助主播堂 明显年边年数下

0: 오랑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르다 워리 돈도 부디 대부세 우리 쓰도 안 모
1: 어찌보
0: 아
1: 다딘 저기 편바 유연하다 나랑 이게 대부 체제 야구 체제 안도 아
0: 어어 야 뭐 쇼시 이다 알레 니엘이 견라그디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젠리스 토중에 어 이다 뭐
2: 저런 권장기 로젠 센시나와 거스 슈구디 디네 더디만즈
0: 오야 꿈 어이 오도스 지 어 그리그리 말레 아도스 아도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스부도 와겨라게 뭐 오도스다 아도스
1: 도스를 왜 봐
0: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1: 아쌤
0: 띵네 너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1: 요 아도스 보,
0: 아,
1: 보가 구유관이래.
0: 아지 개진 말이 뭐라 흘리지? 어 글리지 아. 아지 개진 말이지.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구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스도 디지한도. 냐, 남산 어디 고민다? 개진 말이 개진 말이지.
1: 이다 이다. 냐, 보.
0: 어디 지시?
2: 구유 고금이.
0: 어디? 뭐? 뭐? 뭐라 가르쳐서? 어디 뭐? 템퍼스에 다지. 어찌다 니 모두 가르쳐래 뱃사소 오지
3: 보라
0: 어찌 엄지라
3: 내비니 그래 타스 존스
0: 어찌
3: 어찌 몰라 그건 차시 톱시라도 두긴네 차시 좋아 멘티를 취하는 거 말벨
0: 엄지라 디샹은이니게 내시 군중 치약이 저런 꼬미야디 제 자제 매 큰의 세요 말일
3: 라, 내시군중기 저롱검자라
0: 오오
3: 보라이키라인 안주 남샤코의 균드네 체리리아 이신난고이블레 내시군중기 저롱검자스야 텐조 멍디에게 대변한게 과요래 드리모라 튜도리아 민간기에 톱만도 내수신불하조지
0: 아, 장문소년아시인 멍디에 이지 차차제 능미소라 라지지조치에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대부 큰이 지금에는
4: 俺去蒙店了，个家堂。
5: 菜里了，一起难过。

0: ba mang bu shira tuen or bar
1: ji ji
0: da sap zun ge khara sun chuan da mo sun dir ba ni ma mo du lo la da ne no ji ya ni ni khara sun chuan da che che yi bi na ga ga ga bu shira chi ge bar
1: ji ji
0: nan ka ba di ma ji ka ge yu du zan ba ne mi mang ji ying di mo sun be shira tuen tu ge ba ka ba ni na sa ta sa ji na sa mo am jo su ri ya du ze ni du zan ba ying ka su me ba
1: ji ji
0: mi ga ge khara sun me ya na ba ji ge ba du du zan ti ma se yim ta do yin na ting san ge jing nu ki da cha mang bu chi du zan ba da ga nam zu ge nam gu ki se gu de sum chang ma ya 그래서 카바나네 비게지 문규 용투부디 나한테 그래서 시험에 고임 자체를 말
1: 뭐네 시일라
0: 진짜로 시야
1: 레슬레세 다 몸에이나 카바 텐주이나 줄로기 수업대 원내지 슈비나 국초조 탄탄의 신 케알이네레 답데 맵시르도 와라
0: 제제 제
1: 팅상 원내지 차샤비나 카바티네 케데브 유마체 탄도이나 초와탄 제웨 텐다 망고치이나 다 카바기나네 탁주 두고 유 다 코니네레 디스케블라 키랑기 슈비나 신기다 초에나기 가수래다 생고 되었음 참다 가봤는데 좀 두고 리슬럼나다 뭐지 민도 민도하는
0: 레샤 레샤
1: 다 이내래 안한 수익이 렇츠 투수 차샤비나 라도 가봐지 유비나 다 김잔티는 줄초 임부 신고 지는 거 어디 봐라
0: 레제 제 다 임비 이내래 팅산 라도 가봐디 랍자다 미규무 참에 기도 붙인 제 지르발
1: 시장 타란 제일 다 팅산 있는 출로리아 조에 급수 이내래 라도 가봐디 주고 계신 비는다 지금 유비 말 빼라
0: 레제 제
1: 벤스 차샤비나 안한 수 뭐지 말아베 급수 이내래 라도 가봐나 아빈의 지기 유브 뭐면 차샤비 능우유다 티제야 인지민지 비게 지금 응우마 키고부터 야면 응우유다 티제 랭고바 차샤나 무 랭야기 청부다 이제 키고로 봐라 내내 팅산에 티게 창 가바나냐야 문규 용토고 유브지레 줘발
0: 다라실 다시서 징뉴기 단 나빠 티제 지리도 좀봐 라도 카바르디 비네라 다 녀마기 어 비게야 윤교 그러봐 카방 자체 디네 카지야 윤교 다 디거 카방 줄래야 말봐
1: 미
0: 친도르스다 스체
1: 지지
0: 다 인사이 비는 딱 뱃디 어 APB 돈나 되게 여러 봐.
1: 지지.
0: 어 년도 다야 망고 진짜 여러. 주주 가주도 가주. 안에 락도 가 봐가 됐음샤 오래.
1: 문에지.
0: 좋아. 다 정지실에 뭐 봐 차샤비 이내래. 민나고 다 님을 제제 락도 가 봐가 다제디네. 잼즈야 임비네지. 디네 팅. 야도 줄학서도 봐. 딱 나 보보는 돈제 줘 말베. 다디 야도 줄이. 지신 가시 이기슬이 이기다. 보보 수고 도바스다 뱃디 어. 파세야 줘야 된다 나쁘지 그러봐
1: 제제
0: 진짜 팅장 망고리도 좀 봐. 아니 미지 오네 차시나 락도 가발이야 가세도 죽지 뭐 가세요 말베 가세다 락도 가발 나리야 레바 차샤비 심나라 남자 가세요 말베 그러봐
1: 제시
0: 다 배드 나네 배드 내가 치스부터 공리 뒤에 내래 락도 가발 내나 알레지 내가 누구로 봐.
1: 진짜
0: 되지 그랬어. 가바다 카 제대로 매 진짜 차대야 도와.
1: 뭐냐? 땅 나랑 중원에 차샤비 내래 라토 가바 테네 큐즈 매비네 저기 블라기랑 콘슈슈는 신기. 심나이는 마디오에 능 춘데 신고도 와라.
0: 제제.
1: 타 바르토네 팅디 미남기 라토 가바리아 제무제야 테네. 땅 외면 다시 도비네 미남기 직녜타 테야타 직촌 임부지 다 차외 토네레 팅제기 버리시 통주 와라.
0: 와제.
1: 티신이나 라토 가바르키 인슈야 테네레 나차탄 기루 테네레 차루 조르주켄기 규조치 레스제 제유지 시토리아 코도알라 근데 신도 자마당은 주 라도 하바 대표주 만당스나다 용구마 제시발라 기초에는 메다 맵티제지라 규르디드 자마 다 카바 대표주 담베 멍시 토리네 키란기 야베 초디게 출린 시발라 대이네레 밀리베 초디게 야파 유고에 르도알라 근데 나비나 당은 주 초아리네 라도 하바 대신에 샘디기 뉴비스 퉁그스 섬기르도알라
0: 원데르실 다 락도 가봐 인숙제 줘 말베 다 다들 민망치 오늘 인숙제 뒤는 숙제부 시라 지르래 대샤
1: 그래도 와
0: 쇼페 그래서 니세 마세 오늘 남산 그래서 락도 가봐 알레니엘이야 라고 친구가 봐 오지 알레 추수 가서 또 찍대 티네 양 그래서 넘규기 뒤질란 쇼제 교긴 독스 아주 가시라 남산 알로 시티제 야면은 친제 나로 독스 대제 오지 다도 가르다도 독스 남산 지 뜨거 봐
1: 지지
0: 오 티네 그래서 고죽제 다간 추수 중니 그러다 님은 지다 알레니엘의 첸데 뭐지 비셔 봐 디네 가르선 추즈 중이가 나로리야 고코제 디는 뭐네 미키 가르선 비게직 치샤 루야다 고나야 뭐 미르브지도 교리야 나바디 여유로 봐 제자다 가게 됐어도 대상 미키 대부 제면도 미딘 답에도 부부시라 땅고기 야메네 미나 미주시라 사용기 뭐 드제스 제 미키 딱 통시디네 교르시라 친사도 봐 디토네네 라고 커바 배주 지제 디네레 디네 하고 되세요도 봐
1: 제가
0: 창매 입이네래 다 어 지난 가르선은 인망 뭐 쇼 유비이나 인지 미지 그래서 카바 따제 줘 말베 뉴르 따제 봐
1: 지
0: 지금 소용 체체 소수 비게 지 봐
1: 지
0: 그냥 좀 타마 제다 지부지게 하러 봐 어디 인 숙제들 숙심부대들 타마 티네 좋네 차샤나 타마 지들 막 달래 갑수요 말해 어디다 집지 그냥 봐 제사 아니 어 타마 제베기 그래서 로도 다 그런 키지 양 가방 용잠 따야 이네 심슈디네 숙심 거르 봐 진짜 재밌네 림시 미디나 파 어 경리를 뜯어서 봐 당세도 그러고 다 그래서 봐 티시도 키랑 그래서 닝도 다 수수 로도 티시 미치주고 남부디네 파 씨 상상을 진짜 그 약 남부지 여러 봐 다제다 딘제기 키랑기 그랬으면 소용없다 알바 딘제 중제 야구 중요비나 아니 키랑기 니기 뷰제 이비네레 야르시라 죽으스지 코여도 와
1: 네세
0: 막도 그와 다야 디비네레 님지 다제 망고 유도 삼바 고한다 니 고야레 겨 시라게 그르스리 게제게 그 송샤
1: 레세레세라 다 미남기 라토 카바르기 케주이나 테가 정이기 미리나 뇌근 수구유 하코네레 다 라토 카바리아 제므제세 틴 뉴도 동야기 레군나 슈그메스 마르벨
0: 제제제
1: 미남기 라토 카바리아 제므제비나 정이기 지소 테단 카체웨야 용초르레 용구여르발라
0: 워제
1: 신주 잠바다 콘 슈베 네든 티게다 만난 주셰 잠레 락다 칭예 뉴뉴 인두 잠바다 테테레네 키란케다 인지 민지 라다는 규 쳔구이네레 슈구 이즈발
0: 다그란실 더도 임는 세리 계쟁게 숭바 시부 인다 락도 카바 따제디 뉴르 땅고 고 유베이다 소소고 다 랑주 스미아 조마데 디파 여고치 고유나 디스도 와 세리 계쟁게 인지 민지 가라수구나 고다 아 녀글라모 주발 키란다 도와지 칸고주 사비나 락도 카바디네 파 경리는 샤야 ол дине я кира храсу лег себе кап да лопти дебе кап ля ибина лагдо хава ди кеже ина тенне о меб суяти чикче жуал тинже ситу бина ани кира храсу на о нава юмара лопти да туза я лопти на ин шу жугурба хава ди не ле не мебе сурс на ба ча жугурба да кира ди ке ди юба ча ся бина ди деге деге тилин слав ина я храсу но о дага шоче тиза ичи мичи оди сусу самлю ючо чо марбе ди лег харсина та гаран шаче 신다포조데 삼때네 따야면도 와. 제가 녀가 함유기 다 나부죠 말을 한다디. 락도 봐. 다 희랑 감가스 때문에 오다 영향 말다. 근데 제가 양아 챙겨 대고 기를 삼제. 락도 봐 뱉디. 양 링상사 봐 샤고디. 아 야우시라 그랬어. 어디 됐어 숨샤.
1: 조디랑 최심 거야. 이제 동안. 최심 거야.
0: 들으세요.
1: 레스 레스. 레스 다 락도 봐 기 조 직티 나가나 조 초아리는 답디 망고 시준 요리스 제다 고니네 아니게 망고 쉬어 봐.
0: 제 제.
1: 미남기 가부 치고리 이내래 키랑케는 락도 봐 디 페이지 나와 규짐 트리는 다 고 고르제 되게 유자양 계란기 드스케블라 콘슈슈는 신기 미디브 맵디 파퓨제 탄도이니 징치리네레 양 균슈르규타 파드윈톤나 라도 카발레 고코웨 긴키나 르보리네레 정다 용구 메르시 마르벨라
0: 제제제
1: 근데 손잔 당니 게네레 레센디 규제네 헨게 츠 라도 카발 페주 동웨 투즈티네 춘진 야고시 난고베 쳔구이네레 슈구 인지발
0: 다라실 다 라도 카와 페주 동웨 게 투즈 규징 차비다 담밀이야 너도 수고 유버디 등기지 슈 차버바
1: 레지
0: 다 제무지제 튜 진고 데베이나 락도 카바가 양 차주 개별 겐게 대자리야 늘 수고 유지체 주발 재산 생겐네 락도 카바디나 소외 락지지리야 지울에 기랑게 카체도 미루고 다 매도 미루고 왜 제제지리야 제 만나로 슈규이엘
1: 다라실라 당한은 최초에 나리네레 트랭기 레체나 슈브는 신기 락도 카바디 차샤비네레 다가라지 동안라
0: 제제제
1: 레베 차디 다 페주다나 다가는 신기 멜레베 차디안 키랑기 유고야지 동안라
0: 다가라
1: 근데 신도 좀 마당한은 최 락도 카바디 페주다 망 차비인나 다는 군기 최 고요코다디게 인나 다 페주마다 가메지발라 레네레 디 겐베야 카소레 락도 카바 페주 마고스타 제제마다 텐데 제제 마고 슈비나 다 키라니네야 수시네레 디탈리아 뉴스 소시 신도 잠바 다케랑게 디테일이는 양 토나는 규 청구인의 슈윈이 잡아라
0: 농조알랑 오늘 소야 다그라르다 생계주 디토레 이사 강만 알아는 슈윈이

0: 지금 남초 참대리도 티링길의 전티 수삼 다가시기
1: 땡디의 전기 십시 친구 남캔 부산 정도 나타 나와 등지라 좀지다 이교 남캔 노조가라시 땡게 슈덴 자고
0: 땡게 내가 최레 전생 말닝 타분에 도시는 슈인 땡게 슈덴 자고

0: 对，之前去年，人工中铁留在镇做各种事不谈，明天去水军留在镇做各处别别个镇多人员施工处理。各级南北别个镇多铁，凶险他，牛车，监狱，勇士阶级都对于别点不切为镇多南昌西铁，长期他社会行业用为镇守备，监狱他三百年久抗力关系有铁。
1: 镇都勤南巴哈江初次退步有他，镇都卡几次明朝我单，从中一年人民镇都切有些，先期被修车站不当端，绿色被西塘街抗日端内镇都切不他，先期被这个水单先期内匹不切被，端不切为镇都了是莫爱个孙杨头有些，街口人民被个先期把孙南地街去，天地镇都哈江中部切送，俺村绿色被卡机去出在街用去培训绿色被出在他，专业都立都集送去。
0: 出自台北镇都铁路，北个镇建村出菜头的娘娘比例去列地些扩展图呢。修正南昌，确定东角规地铁马线，将大堂在镇马拉三米七八推个仓土主角规地铁月。许多七八新呢，各地中央去留在镇村去北个镇边南昌南三个当么作业团有他，镇守不错，前面镇都看呢，模特让在越过端呢，实际专业车运费，平常别个如果去几克在七八，二五一。
2: 老主席一空，别个第二中央去留在南昌南区，他店创业初谈，社会几年别个真看俺右边，真手边米茶样忙都清余了。我去操纵住呢，他店操纵左边盘忙当有劲，场面他店去别个真多天，透过钱不钱个多接送去。这个来过年年准备菜，这次过年去过么？朋友的人年就在推荐各送别，出门想着他都过错不少，拉萨汤，宁吃。
3: 那就说个去创建的些，他们如何去？他都难受呢。创建的珍珠节，俺们不做点钱有不谈。珍珠下不出错过，等到你们来珍珠节，俺们不连别珍珠节有些。这样过错不谈，下不着啊！姐姐你对头，卡里头在呢，在你几个人光片，出在台北，吃不了，什么外，各处钱不特别些。珍珠出不钱不谈，起来去鉴定局，他的拉萨如何了？创建的珍珠节，俺们不拖不谈。
2: 孙南京中学下不出错不了，等到你们来郑州去，俺们不特别不是。就在推荐托，三多年别郑州南昌西银边安年，他定去郑州去，中央去社会科去中学下出了，应修建出了，在镇地区西中边，除了三百票的修女，人都贴近去三百两三个月了，每年科去人家两千多遍，配送草坪上同样，安有不是。
0: 这个来过奶奶区别些。 平常有在推荐各送别做内政策，列成一边，三种人员调查，两国党内做过一个那些吧，几次过年，平常调查很多，差不多七八趟，抽象提囊，紧张机器没得送给平民去，只话继续送的，准备送来准备落地囊，每天囤积它，各级别特，谈不团年，贴不可能再去那么看另外一边去有些，差不多把卫生门槛，啥托儿忙得着别别，几日不是差不多呢，俺从我那转呢，真弄些银行，天天实际点不是银币，刚刚开始前呢，差不多银行送不了，人员调查天呢，年冬见面女生对，给客气有在贴在南昌新一不谈，平常人呢有在推荐各送别托，人员调查天差别，他才聪明他，日子了，你不能看错，那么你准备六月了，就另外一定是重现，来天看呢，各级别特差，有人到配有些。
2: 是么啊？未来去，人员调查去对不对？接到国际安全局老内，接到国际安全局不是老牌，特别是不送到他这边去，给他们送去给准确，让所有劳动前辈陆续来居民村委、新规村民贴上去送去。这个来过年年准备些，年冬人们在周六，那就抢先得救条件去，各组在过。这次九年去，俺就确实救不了，俺们几点被接到镇委再给出各组活动，场面水面去，前面先接新去，再往前呢。
3: 年头一路那么些，点这小块地摘出，点么七月打在吃顿锅子不汤，天忙水隔顿天了，桌南全部进入不是。聪明，跟着去。
2: 他老进了，点么些个些了，搞了个没有个个南边的土地去，这个站的是搞了一个的，脏着的，看起地了，南边小土墩巴是啷子一来嘛，就个打的点么的，他。锅子在个，日子吃顿天，抢当去龙洞去，得就陆续些不汤，得就真多了点呢，抢当桃花节节吧。 抢当去两三两百元钱不接，来钱吃不送了，卡也有不汤。明年开去吃顿不错，年头表年吃顿汤，平均大众钱币每里囤积去两三元不了钱月。大众去这大钱不汤，开啥了人家去，猛些钱币退钱贴，每夜哪位家庭怎么用不了？ pyo changdang ki rinne gyunzen tang, miri kha ki mangcho jikzi, sadu rinne yukur kongbi tongwe sunshu pyo che chebe, si din kejin shikshi. Chungmi, tsangwa tenzin ki.
1: Talo ni tong ni shita zho lo zha jo kuzhe go du chen de demo yang lu da. Tang a tong bon da li, tang ma chen chen demo da sa da li, demo yang lu da. Chou tiri xie da, da so cha fong so, yang lu ji lu, demo yang lu da.
2: Gapti nek ju cha chen ter du tu jin ki, nga chen ju nga cha ki gu, nek ju nyam san lek bar chun xie be ju tun zho chi ba tang. Nga ju nga char gui ki go zu be, nga zhe lu zi la tang bur ming ni. Da zhe jen du tang, rik zhe chep dun, chu ri jie du ro. 天天行着天才天聪聪过马真传闻人年有国人就且西极度这一把他天年龙王东起街边人年了亲密大卫忙随家庭行事了丢了不撒别能去趁着别尊堂别大空别起读书几只前别各工开心时间听家庭提今的街边才叫什么人拍的比喻一把他能去过一顿给起那边托年秋夕三天的片片光准了所学的别强当起过一年来堂 茶界狂别起那把三波，我们把它解决一不是。三波不听见，天天平均三九年查理前期总值经过啊，这次人拉堂，孙楠听住了，是不是千贵难看，拉不起人了？这波不接受难看，拉不英语了，年春秋天，熬阳前拉堂，这次人解决，天天平均三九年查理前年春秋茶。你看人呢？看你。
3: 龙青年轻猎户，来见龙青姨。绝顶叱咤，腿多东边塔，各只四句地内三只起。
4: 滚对生根儿，盲猜托念索，滚穷脑儿偏微信地内签。
3: 他的契机，三五错别，来生地内，偏穷龙青年轻猎户。
5: 偷看龙真气，生根儿滚对滚穷西北，立前言。你对三个月门西半年，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
6: 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滚对滚穷。年初的日子，这不一样子的区别，门墩。
7: 他做养茶的，他在鼓励之上。拉道卡巴牛贵西，地震的西塘，结合森林塘，龙柱一棵树叶，拉道卡巴也狂在体外去，来年扛了片子，结合也棵树叶的整个龙柱切巧，脱去了沃尔阿吉教育堂，恳请人心了，沃尔谢东给给你去教育，西边农村，中国地震的来年的片面，录制能说。
8: 成绩也跌了，电价也了，烧浆火热的。卡巴尔塔安大忙完，来去了熊根儿阴间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坎地儿死翘。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最翘。早上的每三天，超不能给公干上，谈谈两件的辛苦，超别理在的呢。这个平常龙天你这里公，表给龙天去，生就是滚对滚中西北，七日里在的是。俺那一天的里在你这学看，平常人。
9: 三个人家看不上，俺立在年终休刊第一年，天地三军官调官中西北立在那，那不错，决定作为叱咤团三军官调是南市立在看你，这里需要。
10: 三个人家，我了那不错，决定作为叱咤这边能进的，信息拿手。
11: 昨天七个人民团比赛，第不第呢？叱咤三步棋。
12: 三军官调官中立前去，决定作为叱咤能进。
13: 三个人家，天地决定作为叱咤级别能在那密码一日查办看给三个月百万国巨头，十八名阿东送给他给六个重点难卡之中，普马强当乡土满当周围，当他六路都有啊，是可以被称作是年终收益。啥天呢？六个重点难卡之中，普马强当乡一星，前年十八名阿东送给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团结
3: 시리 다급 장신 냄비 야장키 동주니 게차라 약슈 총회 지신 시리도 야장키 동주 레장 원세 퇴버니 마당자위 땅타시 퇴럽 체크 학점 기신 부모 창당상 등위키 고치 내치 럽타 리베 견체 메바라 레튠 조바타 로지 심지키 미마라 샴디 슈디 zamlinki zemro maktab ki zensonsi jun yubri jachi lejib tan labar tu phege lejib phege ba genje ji ning dop tarbi dang de sulung gyan ning dop minya ba tan ga de chi ya ge du le mi da ba cho ji to yang san be ko do te we to wa che chen ne le tyun chu jing ge ri kursim tan lien gen chu sim sa mi che ba che ru dang de jyen dang phi wa tan ju ju le shun da ra dong ge 시 직접 수지 시진핑 키 강아 사무티 부모 창당상 키 당연 레치버츠 등규키 구속소 교류협시 상당위 키 수지 도지원주 키 특딩 키 긴디 하장지부 인바 티웨 초르싱 나츠 강아 심르 띵브롱이디 무주 등규 체네 망초 키 댄사타 닝녀와 약부시 지긴이 시시브시 당다라 협로도 요신 부모 창당상 토 미심 티웨 지도레디 나바 사르장 토 교류협시
4: Kuryu Shindu Xianbei Chui Nia Deng Xi Le Xun Dar Tibia Guo Nia Xun Na Chu Dun Yang Mu Bu Cha Du Su Lung Kam Kam Ngup Ta Xi Song Yang Che Gup Do Ji Wang Ju Ki Kang Gyo Chen Gu Dang Yu Gang Wa Du Kang Gya Duang Bie Zi Bie Zha Cha Wong Wa Tang Kong Ba Ka Xie Lian Ma Ji Na Yang Wu He Di Nye So Gu Ki Gu Yu Bri Xiang Deng Wu Yi Le Ji Ba Song Yang Po Ma Chang Tang Du Lian Nia Yun Ren Bu Ju Ki Mie Bie Le Tu Cha Gu Yu Yu Sa Gye Do Yi Yi Pyu Ri Yi Na Yang Do Ji Wang Ju Tang Tua Po Ma Chang Tang Du Lip Gu Gu Na So Gi Ni Ku Gu Mie Bri Kuryu Xin Du Xian Yang Sim Xiu Nyamna Yungge Mari, Kedi Dangyue Le Chi Bia Yang Dungru Ya Madumna Mangzuo Ki Ni Chi Ne Lega Chidar Chi Tupam Si Doji Wangju Ki Tidar Siep Si. Ji Ya Yue Le Jilin Uyru Chekdong Ngabge Juji Sin Sin Kuen Dom Tu Chang Ni Ge Ge Ju Ta Mi Chekdong Ya Mi Gu Ju Kho Sum Yue Bia Pumu Chang Tang Ni. Sa Gya Chi La Min Bor Nyong We Digar Kang La De Ne Mi Sim Jik Ji Che Yu Tam Si Na. Yurmi Domdian Ki Dangyue Le Chi Bia Pung Ka Ni Le Chum Le Du Ki Lien Gen Ke Chin Si Ri. Xiang Yong Ki Dangyu Nige Dunju Tumshi Yi Mangzuo Tan Samlu Jigdu Dongwa Tan Le Tuen Nyamtu Jukki Yue. Poma Changtang Du Lim Nye Lo Sum Thakzam Ki Rin Doji Wangju Ki Xiang Ki Le Chi Bia Ni Chi Ti Xiang Yong Ki Cirsa Tan Tan Zam Ki Langgu Changmar Gyun Yung Yue. Lakpa Cha Xiu Ki Sa Jiar Kongzu Ru Nyong Wa Tan Sabab To Xiu Ki Chong Zor Yang Kongzu Du Nyong Yue La Gun Tu Kyu Kak Xiu Ki Cemu Yang Du Cha Qin Yong Yue. Mi Rin Wei Kong Xiar su chong zu mi shing gen gun xing hasar mian gan le ru gui yang chi le ruo bo qing gen mi ba lu yu chong zu pi mi zhu ri gun sang qiu zhun ge ne zui ti xin qi cham chong mi ba zhu ni neng mi da duo qi yu xia qi ren yi ge gen gun qi ne hasar mian zhu qi ba ge ba ma xie ne xi cha ge mo zhong pa tu du ruo qi shi xian ji kong le ran ge tian zhe qi gui duan kang yi nam xi qi ge gun sang qiu zhun ge luo zhe dian bu an ni dang yu ri mang zuo le gang ye yu tu ye ruo bo ma qian de sui ruo bo qi ge ri tam xi xie tian ne kong ki mu tu di ge dang yu ni gen ji ku pe be chen da ri ji xiar su chong zu dang zhi bu ye shu ji si di do ji luo ni na an zu chong zu ne qian yu lu ri de dang yu xiong qian ki ri dun qian ke mi chu dun zam chong yu ji xie yu shi
3: Jun tu bi de chu ni mang le di ji zhen bie guan ni xu bi yi ne po ma chang dang ki le ji ba nam ji dang ni qian ne luo sum zhi le ji wo qing zhi jie ge yu wen jiang le zhu le tu qi ge su xi ge jiang ren yi ki lian gen ku yun ko na ra nang zhou qian ni du ge mie shi ting a xiang dang wei ji shu ji qian yong wei jiang tong bu yi ji luo ni dong jia mi ni xu zhe ji luo ru lian gen ku yun tin bie ji xiang yong su sui long tan chui lang ko de yong qie le gu di dang di tu zang chang ma le di qie ka le yu shi ka le mang bu jia ni Mengui tuan tu tu kui di, tuan gui lian gu zama ta, kong ki lian gin kur yun tim bishi. Mi la le, le shung mi kui wei le cha ra gyur yong nyan bi sim jie chi ki yu. Wen jiang jilu wu nidong jami ni shi zeng a liu jin de gu para, do ji wang chu ki, xiang deng wu ki shu ji gin kur bi ji, mang cuo lu de bu ki si. Sui long tang chui lang ko tuan yong jib ki le ga ting a xin, xiang deng wu ki zo ne le ga shi ji xie bishi. Kor yu xin tu xin bi chui tu cuo wa ki yun ni le la bu si ka la yin. Wen jiang pumu qiang tang xiang ki dang yu le qi bi cik zui nang ji nye jiak ba xie bi yin zhu ti da din ni mi bi shi. Se gong chong zi ru lo kwa mu qi long chak bu cu bi yin ki rang chung qia jin ha jiang ki xin bu yu bi shi. Mang zuo ji cuo le su dong ji xiang deng wei ki chuo mang bu ni meng wei rak te qie di mang zuo ki gin song la riang le su zuo wa ra gui di dang ni. Te ge sui long tang chui lang ko dun yong jib ki meng xi to tu zang chang ma ra de dang ki kang chung shi gyur gui qie di. Ce long chu jie tang gun qiap sui long su qie ge zi qie. Wen jiang kang bie chu bie ra gyur gui qie gui bi guo ru tu ge yu mi ka ji ki sim jie lang yu bi shi. Dang yu ki mi bi di ni mang zuo ki ning ni wa ya bu xi qie. Se gong chong zui dang zhi bu shu ji Gun cha ki, ale ruga chi di rang ki gore nang lega che ne yu mi tsuro bedeo ni di chebshi. 창망에 김라다와르 쇼탄 시 디체 가르차베지 군자기 투자 창매 유미피디 쾌주대 타 세바르님은 하 수룽독 지셉시 유미지심 난키 독제 양파디 나닌 군카 마샤르콩 투자 창매 대당키 강충시 접시
4: 지단키 된송 최내 린탕면발 700권내시나 랑최메도 강토 셰유탐시나 포마창탕샹토 레메로니송지 로니슈잡게르레베 우회이 심소 디카르용와티 디퍼시인베 니시 알웨세부시기 제로니도 니시로 코콩타 리홍예 리탄交界 포마창탕악동강기 비민년도바 카탕불교류엽시 청소타 투사도교태 겐럽체 3년 망조라 샴디 치달 슈괴메 롭종 제바탄 탄잠소 고링 치급 캬베 수거 여살 십시 제바 이 무급 최고 기회 심굴 탄록람 토바서 로니 학삼 기린 퓨민 년도바 손부 손에 거규 토시 총내 내로 타냠 토 지링의 주 책동 앞에 죽지 키 탄잠 그 타 지링 이슈 쟁아 예 탄잠 넘티 송종 최신유 랑쇠메도 미게타 미망나 괴고 체슈기 사자르 시에괴응이리 지 우회기 대단시엽시 사토르 소롱괴양 자치 닝톱라 냠바메베고네슈나 포마창탄 탄삼기 사제 롭수딘실 서부네 라메캉베 비파타티네 디듀캉바타주딘 캉베 버리파키 뜻디 딤듄키 로주자링키 폰율 침봉의유 디칼 레가 제발 심슈 덴보그 시 난가르즈 종위기 수지 려윤키 셰바탄 콩키 당유 레체바 미럽네 미럽기 통메 섬듄 탄겐들로라 덴보르장네 벽유버 겐데기 닝돕 탈비당디 툼제 살바 윤체 메발 되베 포마 창단라 피게 첨부 종유 제셰엽시 살괴바 티네 카체칼 미듄토 라리아 야장키 동조 대다의 용거엽시 동조 대다 하장충라 예가 양신도차 원장 토제미 아동숨제 뒤주 튼숨신배 사돌 자와초배 탕숑기 신동 침부 망부래 양치 도지 왕조키 안조 디가 자와초뒤니 망조기 초와 치삼계와 태삼 야토조의 체도 인시 세엽시 살괴배 경링토 다외치 땅달 흡루토 요신엽시
3: 생리게 콜라 남파체 신초바티니 미마니리 착바르키 서코베베베 고체토 서범미 나도 숨질하키 로가 총기레 난가지 총 포마 창당 상토 마르당 자위 당다르 서블도 요시 괴베 팅좀 녀드슈브티시 팅디 성교로 군도 군중 리진 키추된 조위 치다 제베 낭체 슈잠 다가시기 존이 치고 베베 당타르키 시친 군도 성교로 신세 롱칭키 디부 가다 치기 세시버티니 현정 롱치니 칠레콩 대개 롱치니 성교로 근대 근총 시비 레진힌
4: 싱글링게 탄다키네 센시베 레젠디니 편종 롱팅 인트레옹 벽의 롱팅게 선교를 건대 근종 시비 선교를 척도 레젠리
3: 레젠디 쇠남디기라타 벤조니니 내조 총기 하산에 링게소 니르 슈신유 샘라 싱글링게 최 모태 쟁아 줄 레젠 센시나 교 거수인
4: 샘라 선교를 건대 시비 낭첸 센로
5: 근대 선교 타예 갸솔레 근종 노고린리 켈레
4: Sengyur gundu gundung li zinki, Sengyur gundu nang xin.
3: Sengyur gundu.

왼 잠기 채물 그 인수 낭 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해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 두 지속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다 당롱 슈닝 나리아 친제 니 슈닝다 군인이 차동제 대두잠바 슈닝게 미모도주 두제 셈범마기베 남주르스 땡제 대두잠바 당롱게 야란제 가르시에게 열어서는 아주 기랑 현당 대비이나 토스님마족 돈다치 땡땡 중시야 토스크 대시에 대잠바 슈닝게 우그린지 땅에 중부랑게 싱그마리 디골 슈야 대모소 당고 나리야 꼬마쇼스 토스크 대시에 브리스 당롱게 제니짜라 가르라실라도 토스크 대시에 대잠바 슈닝게 메베드니 샹교기 충충주 입쟁기 스트레티 꼬마게 키샤 제장아 셈바기입니다 토스크 대시에 브리스 당롱게 아주 기란 구저티 중북내래 두뉴유 원엔 젠다 잽스도 발라 담바디겔레 딱바 구저데야 떵아 다는 거지 디 근데 제제 구마 쇼브레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쉬닝게 니 구저티 고감진나 로제 니가 그 동마야 게샤 유들레 구마 그드나 한 주제 구브디 하고야 민두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당롱게 제노 고감 근데르신나 로여레 두스크데 게치드 잠바 쉬닝게 룩바마베 둠교기 감지긴 나로래야 제미심을 연구 다르게 디제 자유 도스케데 시에브레스 당롱게 할렌도르 제제 허지 루그바마베 고감지어베 디간리아 더구 카브네 둠죽이 이신노부 팅긴 고젠다 길이야 생기 두구집에 르무침주무 지유베데 마르다 도스케데 시에드 잠바 슈닝게 중부랑가 근에 통조 도스케데 게치드 잠바 디엘렌리아 당롱게 디네 레워십 주살이야 종디 창아지리야 당고 나 창동제 대두 잠바 미 중국다 돈하고 인교 미 깜부는 리지게 개바야 키데브 통주 두둥 에셈 나로리아 고감디 가르라치 루시나 삼제 난 조글라마 니 코야 랑 고감디 가르루스레스제 게스지두 잠바 미디게 마자제나 트블루스레데레 단다 쿨로라 속바 근주먼 줄루샤이스제 시에주 데데비나 덴덴 미디 구르 고뿡단 게제 깡부 쿄스 쿄제제 루기 람사 고데샤탄 그리 두스케데 시에브레스 슈닝가 고부다가 저수수 제제 자람군 바담다 지구키니 당론다 님도 카르고 샬마드 균에 아니 공부 첨부 겸니 진대당 가신 브레스 뉴잉기 갸가 데블레야 아니 사가게 고르티 겨유베 창아지 여버디 톤에 당론가 가르시가 열어서는 나나니 녀리야 내 창가 요가 시가 돼도 쇼알이야 내래 제지지다나 야오요리 두스케 대시에제 나롤 주제 데브다가 당론가 진달라 미감작 너리지게 루바 마베 톰교기 감지 뿡나게체 쳔부디 세중에 두스크데 게트드 잠바 창강 진다게 나고 미치게 루바 마베 톰교기 감지 뿡교게체 친수 강부 쿄스 쿄체제 조단데 데비나 하람 강바야 교육자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당롱게 슈닝이야 아주 다키랑게 계속에 두스크데 게트드 잠바 슈닝이 셈나로리아 다미다라 레삼브르데 카네가게 셰야마레스 군인에게 저 수수 제제 체리제 체두 잠바 창안에 튼침브레스 드네 친친이 드네야 종강지여레스 디캉 데레야 야사가기 고르티지 개비여레스 당롱게 공부범삼 샤제 아주 중붕아 갈레 고로카주 너니니 동 주간데 녀수 개제 선인가선에 텐디지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신인게 마슝레브스 존자 민시지도 잠바 나 대매비나 공림게 댄댄 갑균는 그리 다 근데 쟤는 가이나 두스크 대시에도 잠바 당롱게 디토리아 아줄라키라 투데나오 말이 아자라게 김젠 세제 집치 수그리 두스크 대시에브리스 디곤다 군인인 정간데 대제 양갸르세지 지도 잠바 저여게 당구 미 미 중구 여바 깜분내리지게 정간데야 샤구치 대송스 더리 닝구 마심세지부터 니에제 샹동리안조세 랑가 지제지제 친수 지제시에브리스 당롱게 다딘제 인로제나 대샤담지그리 도원남지 유주주 잠바 은인이 란제 친비이나 댄댄지 승그리 댄예디 락바티에수나 잘라그대 유메 하구그리 두스크데시에브리스 디군다데 쿠니니 주간데 니수제제 데니 남지 유두야 란제 네 대샤담가 친브리스 당롱게 갸앙데리아 사가게 딩교기 고르디 유제기 아니 사간단 정가 나로레야 주제 다 톱제다 창녀제 세뚱 제베 마제 제십 지두 잠바 창매 시아단 직부 임브레스 슈니 스트랩 중나 갈라아 섬기 섬기 당롱기 수건 조장치기 요레스 사루쿨 하면 돈이야 라간 임부지 요레스 딘 돈기 신동지고월이야 두스크데 시에드잠바 슈닝게 게쳔부겐
1: 체메 제손디게 돈동아야 칼로자가지
0: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시첸게 큐레니엘이야 감나로리아 구조비메 뜨다 두스크데 시에드잠바 당론게 감카지제 뜨드잠바 감디미나 동부동장레스 제자 슈닝게
1: 땡에 큐레 니 구조드 가바게바
0: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시첸게 키라시엘이야 니에미리아 장이스기 롱부타인도네이 롱부데야 미상추부지 예부드게 Maksi jikeba chungan liya, belay siya aga shudin liya, ranga chung-chung chuyib jen aga sitabdi, piu gugu yorita li, ranga chondoy maja zan, ngadan li sen nga nini liya, tongzi ching siya chichi deya aga khaten cheche, chen nga ranga nang liya, gudrub guga tangchu, yin li tab maya guji liya, nga kirang zu nang, kaag dine, maa saa che, genzi chu che, dromadu zan, li sen liya, gudrub guje, nye liya tang, kogam tongbadi, nye kye yombi, Ranga nga timsa kyebi ne, nye sol tubi ne, ngwenlen shugu mare la, mi shendaye, zi kyune dreg mare. Jezan rangla ya cheya kariyo. Kesi ranga, nga timsa ma kyebi ne, nye kirta nyemdo chinje, gudrabdi, rangla ya pa lo. Duskde shebris. Shuyunying di semnyi tesomki, ane, jawa tsuyje, dezi ranga, gaji diji mebje dedu zamba tanglunga,
1: ajo, ko pyona tasi yo mare. Koda nyemdo, Kutub di lingga tiyadu. Gisi, kutub di laksun mojum yinna. Sachi dagi, timsa tuji, gyumzen chan dagari. Tuskuda shiabris. Shunyinge,
0: jungurangga shiabdi ngunashi.

제시한게 강배치 취비 그 제제 강바야 레티 슈닝게 코 요건 좀 허두바 통두 잠바 대잠기 덕보 침치기 요마레스 콘츠 솜부티게 대샤고지 대제 선인 아브네 란제 침베 랑가 간리아 시첸게 샤찬 녀제 네 벨레 시기 시기 니미치 침베레스 선인 랑가리아 두근 두기 슈닝기 셈리아 다 구첩디 라 아용 삼제 남달은 게 요레스 두스게데 친친베 간리아 랑가가 수진의 미지게 따숨드기 싱더 콜로 똥버치 단주고 유부 톰버레스 미디게 당롱 톤드잠바 네 당롱이야 구차 지드잠바 당롱게 중무랑가 바로니바 두스게데 게치드잠바 미디게 말롱버튼 돌이야 총자가 친제 단다 타인 돌이야 론드니 두스게데 랭게브레스 당롱게 된쟁이 비나 야고시다 좀스 만주 솜부디 타인 돌은 돈이 제장 랑싱도 콜로 간래야 로로치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미디게 미숭게 마제 딜레망 요네 디그리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당롱 가베시라 존제 슈닝다 미디 툭제 제르주브리스 슈닝게 미디 수레 두스케데 게치드잠바 당롱게 만데니 타한돌이야 넨제리안 두드잠바 중부디 워신주 콩가 민리야 리롱스기요 딘제 라신 첨부 윤격 미시리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슈닝게 딘제 임비이나 장이디 요조모도자 만주상 신도 콜로 대비는 거그리 도스게 시에브리스 도스 시에찬이 아니 신도 콜로 다니에디게 케린제 콘조 미시브디게 신도 콜로날 대제 침브리스 슈닝게 장이 규레셰야 미장 죽부디 민리야 가르스기도 마지셔다 도스게 시에드 잠바 시첸 가시디시 맵지제 아니 가르시에 열에서나 미잔티 힘비나 깨다 신다 연격 뿐친 구스닉 미잔들 두스케데 랭게브레스 슈닝게 리론리아 기란조 롱보 타엔조데야 뿐친 구스닉 요르베 두스케데 게치디 잠바 리룽게 만주조디 뿐친 구스닉디 축다지리 뿐리다 리두지야리아 가부시다 요리 나리아 미캠기든데 몽구시스 요리 두스케데 시에브레스 슈닝게 디 구두 잠바 슴리아 다 꼬마 라과티에 차자 gyun yaw maa rei sengu yaw riz. Langa gan liya li runga dungda gyagba gi zaizi gi gor xeg yaw riz. Xeya ka xe shitan je ni jigi gyogun gyogu chi nima chi duzga de chimba riz. Da liangshan su lin liya liba ya dundu lamzu ni zizi yubay sa liya jo zan li runga xingda kholyo na lol dunya liya gabi gu je chan da shan yoga da ni xingda kholyo gan liya 창 통고진 시기 요리스 리룽게 녜리아 창교가 키용제 슈닝리아 제두 잠바 슈닝게 흡지리아 돈브리스 리룽게 돈도 창루쇼스 제세두 잠바 싱두 콜로 데녜디게 락바 쇼베 쿠 제제 창가베가 싱두 콜로 간리아 쇼브리스 리룽게 깨조 첨부 겜니 세세 등기 등기 양결 창녀쇼스진 시기 요리스 급두두 잠바 슈닝 칸에 보드엔제 싱드 콜론 나로리아 리브리스 리룬스니에디 동어톨리아 네 계산 유호인브리스 미숨부터 계신도 콜로 간에 촘서드 잠바 싱드 콜

0: 동적 규모 지키니 동제 갈라칸잠 지지도 잠바 미창매 동아기 에네 가수슈고요 레스 슈닝게 멍멍티겔 가르셰요레스나 대가네 천제디 베지 지도 잠바 라셰올 구르제 베지지 양 고주그리 디인비나 공우인일이야 저규 팅숨 데바다 슝부 팅마시지야기 제답 카드니깔이야 징수 니치 너베겨이나 견듬 제더 민저 구요리 강당아 농적규메 누버디 딜레체요리 니엘이야 공부 계획링리야 슝부 시기업제 랑가고 챔부지 파제오리 공부 중리 토리야 제더 팅지 귤그리 공부 주주 토리야 꼬라 시국 챔부지 개구리 농적규마 슈야다 텐야 주야 주주다야 카시리야 요지구리 공부 니스업시 나로리야 간에 주 원에 슈 증구 슝부 지야다 공부 숨주 소주 나로리야 소수 수고야 숨겹 지야다 책좀 그 득득득이 쩨우리 디이미나 농적규메 베지 지당 외들 된다대야 식재게 순교기 맹아지요리 디이미나 슝부시다 국덥 숨제 쩨덥 듬부 저와이 견놈 쩨젠 저민구이 추제 규덥 듬부이 공부 니르시 난도 겸든 공어 제라 핑규당 공부 주죽 베베 토라 고로 슈긴 팅지 겹지제 셰요 도스케니 에니 슈닝게 제기 제단디 게르제제 제니 군진디 게리아 미디엠버스 막 창물로게 슈닝기 농적규마 베지 제단디 게 돈두 잠바 에니 셈띵네 이란지기요레스 디니가네 제제 석주 겸교기 뿡마디게 나라 친예제니 에니 정다지기요레스 강마리아 싱나다 제기리아 제구 제제 때 미국다 라샤야 제규 자단 라서베 네 상외 특제 각숨에 러버리스 답지제 매진 권리야 리딩 카르종기 멍미 죽기 뒹게 상물로게 제디게 야고시다 신자 송장다 군진 징디게 가보시자 준제 다 고인 쪽이 네 문지 담아디게 또래야기 제티지기 되어리스 핑지다 링제 다 자월락바 쇼바네 제제 후엔조게 닌다리시 따마치제 네 추유칼 되니 투킨랑가 인구여리스 이네레 리딩 카르송 간에 슈만 군진 디겔이야 추유나로리야 포브게제 아니 잠타 템부제제 송제 대고야 마도 지기 마게지 마치제제 까탄자 후엔조기 리누브다 장기 랑가 카 닐이야 먹분 담버레데레 리딩 카르송 치리야 자리야기 탭시 괜히 중요마레스 랭샤 솔링 초네 셰빈나 리샴기 자카티리야 카티 조야가 치도 링텐리야 메르교 링나초 서르추브디게 듀돌이야 릭둡체 사브레스 동적규마 자녀기 메미티게게레 동기 베지지 당 제디 심브레스 디네 숭장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시멘아야 몽차르지 유비네 키남베 툴루야 펍기 유메 하고고민도 두스케데 시에드선바 오용게 지진 뜨나다 난수년도 침부유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송장게 수유 멍슝디 리다 나제 저주 망스제리야 비주 제비이나 참부시다요 선인 난수 따마지 비주 마담바제제 군진 창문로 간단아 징가조리 다리 강마디게 루가 줄이야 꼬여제 리샴리야 저울루티 제가 친제 저울 담아디게 추윤두 잠바 창문 담자다 세마가 길이야 표현 주구입에 구유지오리 대야 아스네 농적규마 배주 지신이기 멍미 주주 제제 디바라리야 적주인이 갸니 미 주주 샤제 제구 제오리 저울 담아 틀리리두 잠바 농적규마 깨제 세강리야 제서두 잠바 제규 유린 깨제 심구리 탄갸 치서다 랑가 구도살레 탭시 다그라 한베 지지구리 두스 제비는 근데도 두스그데 깨치 잠바 오시오 지우게 마음이 깨제 저울 마음이 심야 탭시 다그라 한치구리 두스그데 랭게브리스 슈인인게 가르시에 열에서나 농적규마다 제규 유린 디니니 송지지야가 탭시 다그라 한리 도크드 셰브레스 송장가 데닝가 아니 강마 루가 줄고 디게디 류탕다 두첸 군인이게 루가지다 문홍다 모준이게 루가지 양슝다 도종왕디니게 루가지 주통다 띵페 군인이게 루가지 셰전다 셰버니게 루가지 조윤다 조르니게 루가지 숙상마다 따고 숙동왕인게 루가지 쉐용다 마린 군인이게 루가지 옌순다 전탄쇼 군인이게 루가지 양링다 리윤이게 루가지 디게 카소소 티제 강마 루가 주부디게 녜리아 리샴리아 다 갑디 머미 루지체가 담버리스 리준다 장헌 장순 런상의 부숨 동위 동몽 몽칸 디게 추막 군지 구디게게 주간에 뿡로지알 담버리스 화룽다 지민 리잉 차이진 순리 오봉 디게디 군지 주 때간에 루니티제 린데블리아 아니 축긴랑가 담버리스 링젠다 두신 군인이 칭아 메르교기 다다니 지르주브리스 슈닝다 당룽 군인이 농적규마 베시다니에게 몸이 지켜 까고봐야 꼬여버리스 의류 송장다 우융 공순신 대중 류펑 구성디게게 아니 먹붕 지켜 권동부 채버리스 딜하마긴 군진디게 카르촌 쭌제 대비인버리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충어 덤규 시체 잠취디 군키 녜왕 구베 규르규르지
0: 생가 남부소 원 남부소 센트르베 데임베인 중국 작전 점종 시 콘도기 중어 덤규세야 그 점종 디 류 야다 중립받으리 데링 서적 항세야 중담 레체 신잠다가 시의 레체디 좀직 당 중바 저주 직수 상마 다르게 양비다 십실 천고 나니 지대변 줘라이 땡디 레체 슈자
2: 탄다니 비진키 최준이 쇼접시 딱다지 탄데키기 생무초벨리 챈디니 중쿠 편종 시대 인계리 챈지
3: This is Hello Xizang
4: Located on the southwes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Xizang Autonomous Region is reputed as the roof of the world and the third pole of the earth Endowed with a unique plateau environment and diverse ethnic traditions, Xizang has intrigued and bewildered the world with its many mysteries and puzzles.
3: Hello Xizang will help you learn more about the history, economy, culture, and scenery of Xizang. Join us to feel the pulse of Xizang.
5: Welcome to Hello Xizang.
6: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5: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7: Hello and welcome to today's Eyes on Xizang.
8: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5: This is Hello Xizang.
4: This is Hello Xizang.
6: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Hello Xizang, brought by China Xizang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I'm your friend Nam.
9: And I'm Zijun. This is our daily 60 minutes English program, Hello Xizang.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and interesting news and stories in China's Xizang autonomous region. Okay, coming up in this edition.
10: Catch up the latest news reports about Xizang or in China's Xizang news.
6: China's President Xi Jinping underscores sci-tech innovation to advance Chinese modernization.
9: Shenzhou 21 crew makes first the public appearance after a record 210-day space mission.
6: Experts stress the use of the digital tools for heritage preservation.
9: Chinese discovery confirms Darwin's prediction on carnivorous plants.
6: 2026 Miss China Tourism Global Competition, Xizang Regional's qualifiers officially launched.
9: Autumn kite cultural activities season launched.
6: China's President Xi Jinping underscored sci-tech innovation to advance China's modernization,

체가 시 체식인 바 급시 두린 시차외 김두 제로 직동 된게 죽줄로 고충 받아 제로 직동 된게 된주 된걸로 가샤 익추탄 준중 체스 휴싱 제로 직동 된게 계주 체질로 샵뒤 휴바탄 쳇지 그 중도 그 제로 직동 된게 계주 계순로 고마치는기 갈련탄 자사기 권에 조로젤 제로 직동 된게 계주 잡게르 코르페 먹주 팅당부 급수 공매깽 안편바 중기 작제 제베 쿠르봉키 최도 덴진변조 당 제바 칭지 제바 장바당 제로 직동 등기 급주 고지로 표두 안편 당 표산의 시흉기 덴진변조 당 제바 나리양 냐나 총듀사르 코르가 당 칭지 제바 당외 쿠르봉키 유기 중에 샴디 순순토 배유도 젠치체 코르피 먹주 팅니버 죽지지 덴진 변조를 공마 채롱키 비진도 치구기 코르피 먹주기 덴긴 용조 룸부바 중소라 유루 탁시 제발라 덴네 별로 질로 치규 중하시 도린 덴진 변조기 군의 중요 튀네 난지수 스치 기시 브리당 기시 통미 민주링기 신인 최종바당 결민 남께 수와 덴네 직변에 칼라 롬니르 제징 락듀닝아 메롱 차장팅 숨시점 10종 제바티 좀리 사좀기 멍시사된 중네 기부 착배 모규기 땡주 시차와다 냥아기 땡주 레퍼시에바 디시 공바르 접두 제베 땀 시차와라 수아기 개치 좀이다 팀이 잡쇼었당 익비소 년치 투르부 쇼로가 책돈 숨게 주줄 상점 점능 유진 현양 솜다기 자지 리시 생명 퇴사 우베라이 나긴 시 자와라 속바 망부식 잠낭 유경 망치와 토캬르도 송네 다제 제규 메버시 급시외 미르기 중어 주바 수미 담기 점무 시 자와디니 두린 덴진 변조기 제로 직동 계기 좀이 줄로 잠바시 힘바디라 링주 신붐 학점 유바다 주시대 로견 학점 링 두린 갈류 미르기 급 뉴스 영소를 중외 표산에기 상해 봉주다 골프 먹주를 속배 세튼 튜싱기 룰규 세월 거유바마세 투랩시부 대낭 면주 중앙기 표산의 시흉기 즉시 선주당 링주 중앙 시흉기 표를 주미기 당원을 흉내작배 체림당 교통소 경강 신두시외 룰규장 세신 개발 거유배토 급업기 된두의 치를 반점 소소로 냥아기 남내 돌덴식 수제바 쇼로가 쉽게 쉽주 힘이 점 제여진 존바보니 불기 자체 냥숨라 장추배도 망추기 좀수레장 냥부 돌린케바띠 저치치기 텔러 대닌당 은주 코네 먼징라 멜롱메 렌듀 코네 좀 구도고양 마인발 콜라따디토 공화 제찬라 기회 이글 테베 냥집된바다 송예도 급의 민나당 차와 연중소 진마치신 은수 통도용화 대부 중유바디니 좀제케도 박배 남달삼주 현당 차와 식시 샴라틴계기 표기 좀바부 차진 두링 덴진변조 기장바당 체링 편조라기 좀치갱구 난싱 편조매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남달차진 급시외 미랩기 중어주바 수미 담기름 시차와 편올기 벽에 동친기 개주당 튼바를 좀지원 참단자네 양둔 슈바티 류 니치바티 세로나 테네 덴덴 싱그 흐 민규루와 도치창 끝인 숨된 따기 친진 자외 신인 변진 탐지 킨시 진보 직당 깽고르 잠수 켰다 지주인 롭상 변된 지시 변상보로 잡가를 하세 저시 딜리기 재미 제바당 人情 니벌레 주베 신컴 잠주 급바 사제 낭에 내도 당제바 고딩 근부 급바 메기 낭에 쓰고 균인 전리 직접 남사 당제바 송딘 체들렉밤 팅쇼기므 서장 휴메 쿠웨 크지 수체바 차장 사직다 팅쇼기므라 人情 니베 쿠웨 지바 차장 차르주제라 릭신렉다 남사 동타르제 천지 톡딩 응글리 주베 르법 주딩 유치 지바 남사 꼴당
ꯀꯨꯏꯅꯤ ꯀꯣꯡꯗꯨ ꯀꯣꯏꯕ ꯇꯔ ꯁꯤꯟꯁꯨ ꯆꯥꯁꯥꯡ ꯁꯪꯀꯨ ꯁꯤꯃꯔ ꯁꯤꯎꯔꯤ ꯉꯥꯛꯇ ꯀꯤ ꯀꯨꯅꯤ ꯀꯥꯒꯔꯇꯪ ꯆꯦꯕ ꯀꯥꯁꯔ ꯀꯨ ꯀꯣꯡꯖꯦ ꯁꯨꯛꯇꯦꯟ ꯇꯦꯡꯒꯔ ꯇꯣꯔꯆꯤ ꯖꯤꯒꯦ ꯆꯦꯝꯕ ꯄꯤꯆꯦꯟ ꯁꯨꯝꯁꯨ ꯆꯛꯆꯤ ꯀꯤ ꯊꯥꯡꯕꯔ ꯆꯨꯇꯥ ꯃꯦꯅꯤꯡ ꯌꯨꯛ ꯁꯦꯁꯥꯡꯒ ꯌꯨꯀꯤ ꯊꯨꯝ ꯅꯦꯇꯣ ꯇꯥꯡ ꯆꯦꯕ ꯁꯪꯆꯥ ꯀꯝ ꯅꯪꯀꯨ ꯁꯤꯔꯁꯤꯃ ꯌꯨꯛꯆꯤ ꯀꯦꯁꯝ ꯃꯥꯄꯨ ꯌꯨꯛ ꯄꯦꯁꯝ ꯁꯤꯃꯔ ꯌꯨꯛ ꯂꯥꯇꯥ ꯉꯣꯒꯔ ꯁꯣꯁꯣꯅꯤ ꯌꯨꯛꯔꯤ ꯀꯥꯟ ꯅꯝꯕ ꯀꯔꯦ ꯌꯨ ꯆꯦ ꯌꯨ ꯄꯦ ꯆꯨꯛꯆꯤ ꯊꯦꯟꯆꯤꯛ ꯄꯨꯆꯦꯟ ꯅꯤꯄꯟꯅꯦ ꯁꯨꯝꯆꯨ ꯁꯣꯆꯤꯒꯤ ꯄꯥꯜꯂ ꯁꯣꯇꯥ ꯔꯤꯇ ꯃꯦꯝꯄꯔ ꯌꯨꯛꯔꯤ ꯉꯣꯏꯇꯝ ꯁꯪ ꯉꯞꯆꯨ ꯊꯨꯝꯅꯦ ꯇꯣꯇꯥꯡ ꯆꯦ ꯀ꯭ꯌꯣꯟ ꯇꯣꯆꯦ ꯁꯨꯝꯆꯨ ꯊꯝꯕ ꯁꯪꯆꯥ ꯀꯝꯔꯤ ꯆꯦꯈꯨ ꯒꯦꯟꯁꯤ ꯉꯥꯛꯇ ꯇꯨꯟꯖꯨ ꯆꯝꯁꯥꯡ ꯈꯇꯤ ꯆꯦꯟꯗꯦꯟ ꯆꯨ ꯁꯣ ꯅꯥꯆꯣ ꯌꯨꯕꯦ ꯀꯣ ꯌꯨꯔꯦ ꯄꯦꯁꯝ ꯃꯔꯁꯦ ꯌꯨꯔꯦ ꯂꯥꯇꯥ ꯀꯔꯃꯤ ꯌꯨꯔꯦ ꯀꯥꯟ ꯅꯝꯕꯔꯤ ꯀꯔꯦ ꯌꯨꯔꯤ ꯆꯦ ꯌꯨꯕꯦ ꯆꯨꯛꯆꯤ ꯆꯦꯟ ꯁꯨꯝꯆꯨ ꯇꯝꯕ ꯆꯦꯗꯥꯡ ꯁꯦꯖꯨꯡ ꯅꯨꯃꯤꯡ ꯍꯦ ꯆꯤꯝꯕꯨꯆꯦꯔ ꯃꯦꯟꯇꯦꯜ ꯀꯨꯁꯨꯡ ꯊꯣꯛꯇꯦꯟ ꯆꯦꯒꯤ ꯇꯣ ꯄꯨꯆꯦꯟ ꯇꯨꯟꯆꯨ ꯊꯨꯡꯦꯟ ꯊꯥꯡꯕꯨꯅꯦ ꯉꯥꯄꯦ ꯄꯥꯔ ꯁꯦꯔꯁꯥꯡ ꯁꯨꯝꯌꯨꯒꯤ ꯊꯨꯝ ꯅꯤꯟꯇꯣ ꯇꯥꯡ ꯆꯦꯕ ꯉꯣꯉꯥꯇ ꯁꯪꯀꯨ ꯒꯦꯟꯁꯤ ꯈꯇꯤ ꯆꯦꯟꯗꯦꯟ ꯆꯨ ꯁꯣ ꯅꯥꯆꯣ ꯌꯨꯕꯦ ꯀꯣ ꯌꯨꯔꯦ ꯀꯥꯀꯔ ꯌꯨꯔꯦ ꯂꯥꯇꯥ ꯀꯥꯟꯃꯤ ꯁꯣꯁꯨꯅꯦ ꯌꯨꯔꯦ ꯁꯦꯂꯦꯔꯦ ꯄꯨꯀꯔ ꯂꯦꯕꯥꯔꯦ ꯃꯣꯔꯦ ꯌꯨꯔꯦ ꯈꯥꯇꯥꯔꯤ ꯆꯦꯒꯤ ꯀꯨꯁꯦꯡꯥꯇ ꯄꯨꯆꯦꯟ ꯊꯨꯛꯄꯅꯦ ꯅꯤꯁꯨ ꯆꯥꯡꯑꯦ ꯄꯥꯔ ꯉꯣꯏ ꯇ꯭ꯔꯝꯁꯥꯡ ꯉꯞꯆꯨ ꯊꯨꯝ ꯅꯦꯟꯗꯣ ꯇꯥꯡ ꯆꯦꯕ ꯔꯤꯌꯨꯀꯤ ꯀ꯭ꯌꯣꯟ ꯇꯣꯆꯦ ꯅꯤꯁꯨ ꯊꯝꯕꯥꯇꯥ ꯀꯣꯆꯤꯡ ꯈꯣꯡꯗ꯭ꯔ ꯅꯥꯆꯣ ꯌꯨꯔꯤ ꯆꯨ ꯀꯨꯁꯦꯡ ꯅꯤꯁꯨ ꯊꯝꯕꯥ ꯄꯨꯆꯦꯟ ꯅꯤꯁꯨ ꯆꯠꯁꯨꯄꯅꯦ ꯅꯤꯁꯨ ꯆꯥꯞꯀꯦ ꯄꯦ ꯄꯥꯜꯂ ꯁꯦꯀꯔ ꯇꯥꯡꯁꯨꯝ ꯄꯨꯆꯦꯟ ꯅꯤꯁꯨ ꯆꯠꯀꯨꯅꯦ ꯁꯣꯡꯑꯦ ꯄꯥꯜꯂ ꯀꯨꯇꯞ ꯇꯥꯡ ꯗꯨꯝ ꯄꯨꯆꯦꯟ ꯁꯨꯝꯆꯨ ꯁꯣꯠꯇꯨꯅꯦ ꯁꯤꯅꯤ ꯄꯥꯜꯂ ꯆꯤꯄꯤꯀꯥ ꯇꯥꯡ ꯗꯨꯝ ꯄꯨꯆꯦꯟ ꯁꯤꯁꯨꯝꯅꯦ ꯁꯤꯀꯨ ꯄꯥꯜꯂ ꯑꯃ ꯇꯥꯡ ꯗꯨꯝ ꯄꯨꯆꯦꯟ ꯉꯞꯆꯨ ꯊꯝꯕꯅꯦ ꯉꯅꯤ ꯄꯥꯜꯂ ꯆꯤꯔꯤ ꯇꯥꯡꯁꯨꯝ ꯄꯨꯆꯦꯟ ꯉꯞꯆꯨ ꯉꯁꯨꯝꯅꯦ ꯉꯥꯡꯑꯦ ꯄꯥꯜꯂ ꯀꯥꯄꯤ ꯀꯣꯠꯇꯁꯨꯝ ꯄꯨꯆꯦꯟ ꯉꯥꯆꯨꯅꯦ ꯉꯥꯄꯤꯌꯦ ꯄꯥꯜꯂ ꯀ꯭ꯋꯥꯡꯃꯦ ꯀꯥꯝꯁꯨꯝ ꯄꯨꯆꯦꯟ ꯉꯥꯀꯨꯅꯦ ꯊꯨꯛꯆꯨ ꯆꯤꯆꯤ ꯄꯥꯜꯂ ꯔꯝ ꯊꯣꯁꯨꯝ ꯄꯨꯆꯦꯟ ꯆꯤꯡꯤꯅꯦ ꯆꯤꯞꯁꯤ ꯄꯥꯜꯂ ꯂꯤꯆꯤ ꯀꯥꯝꯁꯨꯝ ꯄꯨꯆꯦꯟ ꯆꯤꯡꯉꯥꯜꯂ ꯆꯦꯟꯗꯦ ꯃꯥꯔꯄꯨ ꯍꯤꯡꯗꯨꯝ ꯉꯣꯆꯤ ꯄꯨꯆꯦꯟ ꯔꯤꯆꯨꯅꯦ ꯔꯤꯞꯀꯦ ꯄꯥꯜꯂ ꯄꯨꯍꯥꯔ ꯄꯨꯕ꯭ꯔꯤ ꯊꯣ ꯅꯤꯎꯇ꯭ꯔ ꯅꯝꯁꯨꯝ ꯔꯤ ꯌꯣꯄꯥ ꯁꯨꯁꯨꯅꯦ ꯉꯣꯁꯨꯝ ꯄꯨꯆꯦꯟ ꯔꯤꯀꯨꯅꯦ ꯇꯨꯟꯆꯨ ꯇꯨꯟꯆꯤ ꯄꯥꯜꯂ ꯀꯦꯊꯥꯡ ꯀꯣꯃꯥꯔ ꯄꯨꯕ꯭ꯔꯤ ꯊꯣ ꯅꯝꯊꯥꯡ ꯔꯤ ꯌꯣꯄꯥ ꯁꯨꯁꯨꯅꯦ ꯉꯣꯁꯨꯝ ꯔꯤ ꯄꯨꯆꯦꯟ ꯇꯨꯟꯤ ꯄꯥꯔ ꯅꯨꯔꯄꯨ ꯁꯤꯔꯤ ꯔꯥ ꯅꯦꯟꯗꯣ ꯇꯥꯡ ꯆꯦꯕ ꯄꯨꯆꯦꯟ ꯇꯨꯟꯁꯨꯝ ꯄꯥꯔ ꯊꯤꯛꯆꯦꯟ ꯂꯥꯡꯕꯤ ꯆꯦꯋꯥ ꯆꯥꯆꯤꯛ ꯅꯦꯟꯗꯣ ꯇꯥꯡ ꯆꯦꯕ ꯄꯨꯆꯦꯟ ꯇꯨꯝꯁꯤ ꯄꯥꯔ ꯍꯨꯔꯁꯤ ꯅꯤꯡꯃ ꯄꯨꯂꯤ ꯆꯦꯞꯁꯨ ꯆꯦ ꯅꯦꯟꯗꯣ ꯇꯥꯡ ꯆꯦꯕ ꯄꯨꯆꯦꯟ ꯇꯨꯡꯉ ꯄꯥꯔ ꯇ꯭ꯔꯨꯀꯔ ꯇꯥꯡ ꯊꯥꯡ ꯗ꯭ꯔꯕꯀꯔ ꯍꯥꯆꯦ ꯁꯤꯟꯗꯤꯃꯥ ꯆꯨꯀꯔ ꯌꯨꯛ ꯇꯔꯐꯨ ꯀꯥꯔꯕꯨ ꯌꯨꯛ ꯀꯔꯦ ꯌꯨꯛ ꯈꯝꯀꯔ ꯌꯨꯛ ꯄꯨꯀꯔ ꯌꯨꯛ ꯀꯥꯀꯔ ꯌꯨꯛ ꯂꯥꯀꯔ ꯌꯨꯛ ꯆꯦꯒꯤ ꯀꯨꯆꯦꯟ ꯆꯦꯂꯨꯏꯟ ꯁꯥꯄꯦ ꯆꯦꯃꯨꯔ ꯆꯨꯛꯆꯤ ꯆꯦꯡꯒꯤ ꯄꯨꯆꯦꯟ ꯊꯥꯡꯕꯨꯔ ꯆꯨꯇꯥ ꯃꯦꯝꯄꯔ ꯌꯨꯛ ꯅꯣꯏꯀꯔ ꯍꯦꯃꯤꯒꯤ ꯇꯣꯡꯃꯨ ꯊꯨꯔꯇꯤꯒꯤ ꯁꯪ ꯉꯞꯆꯨ ꯉꯥꯡꯉ ꯌꯨꯕꯥ ꯁꯪꯆꯥ ꯀꯝ ꯈꯣꯏ ꯀꯦꯟꯁꯤ ꯃꯥꯔꯄꯨ ꯌꯨꯛꯆꯤꯡ ꯀꯦꯁꯝ ꯃꯥꯔꯄꯨ ꯌꯨꯛ ꯂꯥꯇꯥ ꯉꯝꯄꯨ ꯌꯨꯛ ꯄꯦꯁꯝ ꯉꯣꯟꯖꯥꯡ ꯁꯣꯁꯣꯅꯦ ꯌꯨꯛꯔꯤ ꯀꯅꯝ ꯊꯥꯡ ꯀꯔꯦ ꯌꯨꯛ ꯄꯨꯆꯦꯟ ꯅꯤꯄꯅꯦ ꯆꯨꯛꯆꯤ ꯄꯦ ꯄꯥꯜꯂ ꯈꯥꯗꯥꯔꯤꯇ ꯃꯦ ꯌꯨꯛꯔꯤ ꯉꯣꯏ ꯆꯝꯁꯥꯡ ꯉꯞꯆꯨ ꯊꯨꯝꯅꯦ ꯇꯣ ꯊꯥꯡ ꯆꯦꯄꯥ ꯀ꯭ꯌꯣꯟ ꯇꯣꯆꯦ ꯉꯣꯆꯨ ꯊꯥꯡꯕ ꯁꯪꯆꯥ ꯀꯝꯔꯤ ꯆꯨꯈꯨ ꯆꯦꯟꯗꯦꯟ ꯈꯇꯤ ꯆꯨ ꯁꯣ ꯅꯥꯆꯣ ꯌꯨꯕꯦ ꯌꯨꯛꯔꯤ ꯆꯨ ꯆꯨꯛꯆꯤ ꯆꯦꯟ ꯆꯨ ꯊꯥꯡꯕ ꯃꯨꯂꯝ ꯆꯣꯛꯁꯨ ꯁꯪꯒꯥ ꯅꯝꯂ ꯂꯥꯡꯇꯨꯏ ꯃꯥꯡꯆꯥ ꯅꯤꯇ ꯁꯤꯇꯨ ꯆꯤꯒꯤ ꯅꯤꯡꯒꯨꯔ ꯊꯣ ꯆꯤꯝꯕꯤ ꯀꯤꯝꯆꯨ ꯁꯨꯇꯤꯟ ꯁꯪꯆꯥ ꯈꯨꯠꯁꯨ ꯆꯤꯛꯇ ꯆꯨꯆꯨ ꯃꯥꯔꯄꯨ ꯌꯨ ꯈꯥꯇ ꯅꯤꯟꯇꯤ ꯃ ꯀꯔꯆꯥꯟ ꯆꯤꯂꯤ ꯇꯨꯕꯨ ꯈꯦꯃꯤ ꯀꯤ ꯁꯪꯒꯥ ꯔꯤꯆꯥꯗꯨ ꯊꯤꯡꯋꯥ ꯔꯪꯖꯤ ꯃꯔꯤꯇ ꯆꯤꯃꯥꯔ ꯈꯥꯟꯖꯝ ꯁꯔ ꯅ್ꯌꯥꯛꯇꯨꯔꯤ ꯈꯥꯇ ꯆꯥꯆꯦꯟ ꯔꯤꯆꯦꯒꯤ ꯀꯣꯟꯒꯤ ꯄꯨꯁꯤꯡ ꯇꯤꯒꯞ ꯁꯥꯞꯇꯤꯟ ꯂꯤꯡꯕꯤ ꯈꯪꯃ ꯌꯣꯔꯆꯤ ꯇꯞ ꯄꯨꯟꯇꯤꯛ ꯄꯥ ꯁꯦꯟꯇ꯭ꯔꯦ ꯀꯥꯁꯨꯝꯒꯤ ꯆꯪꯕ ꯈꯝꯁꯦꯅꯦ ꯊꯥꯕ ꯀꯨꯟꯁꯝ ꯐꯦꯕꯦ ꯃꯦꯟꯖꯦ ꯀꯨꯁꯨꯝ ꯊꯣꯛꯇꯤꯡ ꯅꯝꯁꯛ ꯀꯣꯔꯆꯦꯗ ꯀꯨꯏꯅ ꯆꯦ ꯈꯥꯗꯝꯒꯤ ꯄꯨꯇꯤ ꯁꯦꯔꯃꯨꯋꯥ ꯈꯨꯡꯁꯦ ꯅꯝꯅꯤ ꯀꯤꯁꯤꯡ ꯁꯤꯡꯉꯨ ꯈꯣꯏꯇꯥꯔ ꯁꯣ ꯈꯤꯟꯃꯤ ꯇꯤꯀꯦ ꯇꯥꯎ ꯆꯤꯌꯨ ꯊꯣ ꯆꯤꯈꯥꯒꯤ ꯀꯨꯁꯞꯇ ꯅꯦꯇꯨ ꯇ꯭ꯔꯤꯁꯞ ꯉꯣꯌꯣꯡ ꯆꯤꯃꯤ ꯅꯝꯂ ꯀꯦꯟꯁꯤ ꯈꯥꯒꯤ ꯄꯣꯛꯇꯨ ꯆꯦ ꯍꯤꯟꯁꯨꯡꯗ ꯊꯤꯟꯁꯨ
당제 소 킨미 셀모웨 시글 위미트부 마규월 디급 태지 빠산 지리네 유다변기 차례 제뮤트 멜람기 진지 심중 받담라 소수 루쇼 땅 튐베 첩대기 켐바 가스 망제라 푸제 땅과 신중기 켐바다 샤모 보도 시작다 켐베 뷰틱 바스르게 돔 미창 숨게 고르 여시 두린 형고네 뷰틱 받남 구림 제지기 땅외 심춘 능시 뒤 생고네 찬주 가다 실캉 지캉 가샤기 도소 라브란 대입기 지게 코르세 토팅규 고르웨 뷰엥음에네 에원 가도 주급 빈주 두린이 만족 바충신 디급 샵된 링뷰기 멘제 수집 슈주 코랑네 슈발 조월 개원 잡세 세시에 행게도 댄사 침부 숨기 레쥐다 가람 기회 신이 소 창기 밀랑와 초롱 마신 로살 뻐슘기 다치 제르카 되바소 참아지기 직대네 메발 멘제기 협의 샵된 수집 슈주다 부어 부규소 창마 체지 편숨 속바 중시 초월 초딩 디게 모여 남라 개원 옆세 소소네 심전도 창원 차제도 제로 난기 등 지수 제월라 간다 메타 레젠 치나 기준 지구 총매 모신 지유 타다니 리기기 서제 망두 딸 딜루 개원 옆세 세실 현계기 남로 사지 개불로 사는 人心 견자 점니 야샤 니란니 견디 공식 전부치 这시 제다 비규다 던체라 두급 개원 옆세 기군든도 숨데 냠뷰트 통류 가르산 유진라 농제 초바 소기 계산 톱진 텐송 멜람 침미 집규르 튀기 신겐 점니 야샤 니란니 괴진 젠제 돌캬 멍미 야서지급 고치 토앙 코다 홀간 자사 순남 저시 니 젠세 고샤 제튠신 규바리양 최고 강지 참아지 매점기 라변 장마 공대인 중화제 대달라 디게 제주발 차디 계외 계집 수구 주인수 팀주 댄접 용근 놈이 한 간된 시지 강정 세종 니 현지 주시 제부로 공맹아 직제 돌지 몸이 가르와 거친 숨된 롭산 년차기 급시 된라 진진 결업진 견된 뒤절 달미 고통이 강진 서지 투문 뒤제월 럽시 용조 창주 년조래 직다 딘딘 신조 낭태 가르 유유 도지 딘중 견진제 강지 춘진 현미 강난도 직군 캡다 딘딘 신군래 민주 초계 장심 납동당 도지 직지 원시 코웨 톱 창조 선민 리규 몽골도 작바 소부계단 대이길 장신 전술 랭월 후리소 나조 이기 리기 륜규르장 메캄 니기 남류 디두제 로토르 차바 근세 아타르샤 년지 양제 방주 룰랑디 옆세 경원 추배 진두제 사계 냐외 투진 숨좀닌 댐베 딱부 샤견문이 종 경원 옆세 캔룹 추숭디 창주 기룬럽에 님바르조 도지 청원 낭태 뒤카르치 푸주 예배 내수 전반나 전제매부 지신 럽장네 청원 신도 달미 규마제 주주 주배 대두멸람근 개원 옆세 현지 지연창토 대수 벽이 당지 뒤소랑 망기 닝구르 추진 갸칠별 사지 남류 개두인 인이벌 나위 첼룹 제다 비와탕 멸람 진지 바위 봉소기 고치 라비온까지의 제월증 시 차원이 벌급 기직 수제보고 대내 로사르 면람기 토지 하람 축등 끝인 숨된 도치 장변진 탐지 킨시 침부 뚱코르남 대루양 7회급 정시기 대화 급식 전진 휴식기 갸프 라비온

다 대니 기 유. 니랑 엄마 겐슌 창마라. 다오 포모 따슌 기 따라 겐신다. 따타르. 봉주 뚱치 소 기 쯔바 당 제디 장초스 겨진. 디겐 귤미 남게라. 내 남 장내 마콜파르 엔종수 코르샤다. 생리 섬주 포장키. 직세 태지 착도르 원추 라수 꾸인 뷰알 피핑. 내 남내 다오따치 칭 내탄 샥설 정난키. 我们 남라 십시 명두탕 제띠. 내탄 진진 링도 주배 원주 롱두 신인 아완 롭상키 현재 창원라 핍. 디급 신인 전부친내 신제 소기 기시다. 총규 등일제 망화라 청주 딜람키 가주 주급제. 대인인 개세기 주바 지탕 치자 프진 타만니 자시 젠참제 추두인지기신 개와 상기 모마창매 추슈제디 신인전부치르 멘젤 구순톡딘 뷰월 점상 도체 직탕 섭딜 멀리 소수니 품니지 남페 주 마시 소수니 품지 고남 체가 균등직 신제 땅이 주갈 땅기 주 추가로 유유기 구천제다. 추슈와 상가남나 망천니 시투직 군기 상가제 뇌폐장제제 뷰월제진 디니 뼈친기 초지 뇌폐토 작삼 주구신부칠 뇌요 성매 치미 뼈들기 세왕 휴싱 현제토 왕유 젠뷰자 하제 로변 진뷰 실구 유제 겐바치제 도치 상람마 마푸 남숨 고남 쇼티 루한 균딩 상체 쿠주 싱제 치비가 땅 주갈 땅기 쯔 구첸제다 초리 니골기 내딘 칸남다 심제 기 내딘 남다 춘뷰다 저줍기 때를 망기제 불 디니 짐신 캄발라다 카롤라 규 규바나 급신에 라수 교차다 경수제 줄급 딩은 뷰뜻둥구 쌀신기 소배 채수 네 흉규기 미궁인바 촉부 치링 원두 시바 군제 송례다 주차소 착배 락실라 캐바식 두바 디신 낭투 매주 치댑 흉배 친줍소라 샤차 용와 메시 라사르 시차기 뒤지라 소체소기 순서를 민중케 디게 콩수 대촉바 시슈둔신 뷰뜻둥규 소차 최네 디게 다체수 뒤민라띠 디급 장비 협치를 유협하라 카룰레 라즈르 라수의 합산다 디게 쓸김소 능투 착바 촉부 코바라 사식 루프르도 고슈 제디 지구바다 꾸딘바 랑기 류라 치카 니숨 죽바소 척슈 체념 제다르 난네 타바르 남게 미생기 순남 땐진 뺀줄 치린 켜라 숭민기 명유 흰네 틀리기 자라 제바니 숙지엔 남기 미심유 타벤 흠이 파도 개원기 고슈 뇌체소 마툽 다람 뉴진기 대변 진보 강화상부 포장기 인덥수 흠이 뇌체 중화 땡질릭 사다 규 지럽 두물 내기 저와 유배 땡수 중나 남시 진례 림벌치 지수와 농카시에 쓰러와 등 현지 니라 갤라 죄다 깔짱 침매지 갤라 유아 중화라 팅안에 내중 출경소 흉기 차진 대등급 돌자도 콕슈기 페바 장내 진이 맥통 중원래 팀이 출경 콕뷰기 댄수 지구소 급시외 파미 미접기 쇠람다 미치 팀이기 토시라 댄의 메시 티케 맥두기 니랑랑 티리 되신다 경어 댄의 메덥 자주 제주 강양 머팅바라 카다 욕바티 깨라 괜해 리시 레몬 집에 송에 따라 용규 매바 근기 구주 신도 마와 매벌 유점 내봤나 매치 끝인 전 공변지 때 코슈들 감빕수 내게 명라 변지다 서로 인배 다른 배튼 제차신 고대외 땀식 냉월 차이 책받규 낭마 통월 연식 변난 은투 매치 뷰더 아사디암 디시 상계 겸수시 생년기 초근개바 대구투 참시 치다도 구제결 휴규기 상화체대 낭차수 공시당 교바

0: 마토지 괜찮은 라단 괜찮다고 뜻이라 자고 잡았대 길에 저 조금 좀 하면 되죠. 오늘 진짜 저 처음에 저 죽기 시작 때 내가 고의를 공감을 좀 주려고 오늘 꾸준한 거.
1: 네, 세 시대 차고 길이라.
0: 너 어느 꾸준한 거라. 나 저기.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在数据推算仪。
3: 新闻联播公告说，香港三九零年站列在数据仪，听听三九零年能推算仪。三六三八江南三八的内地企业不利，美德评论他苏州内地年底顶十用户了，关键当年半途空白了，天津局啊写不出去过了。让给给绿色阶级多不清楚用给蒙西顶新别过了。我在半山天津女小区蒙西顶头动画区，空白给闺女三八了，念了开会让地写别过了。一连串做阶级叠加文员天看给，华尔木子苏家给叠加在内了，秋千这边过了所以。想不到听听孙局的跟能团是不是那么写着呢？第一个来公内别问你说，美特评论呢？如果三百参赛三十他，团内普局的给官地都不出开心心心。接接不出去习近平给美特评论的文素编教他，团内他年纪顶十用完了官地东归西年团能源。龙安山区七个江岸边古厝路路，三年卡给美特评论套暖西边七区全用了六大的钱的。美特评论他苏州内地年底顶十七月的官地当位，让给给美特评论团队共有多起的新不谈，与南了北区东西二百七十七年，北区土位配给了官女三百年余。广州以美特评论开了西格囊，评论间给九十块钱被接给，出现六百，三了加倍利润百吨七千余。南直前边先说了直接谈，美特评论特区电话提议。每谈两千单掌握了，随军机出现拉不提，人类差了几百，出面的人不的先去。看来也跟国外渡金成机，天三百人类最头谈，这些阶级按照军事停机给策略些，解决国军核心问题去。第明年黑江贸易谈，列举黑江全部同年差了几百内部拥有人，所来团结出土，准备切磋解决去。美特评论套女设备拆除，全用了六大的节点，水军团队九个人不谈，三大的团队几身加急，中央的团队温通规定接纳，团结了安官的同心愿。苏州内地给新进新不新进兵官员，广东给大陆苏州内地拉团结交流会接头，查妥底部三百规定签约。来地铁的美特评论蓬勃追求的前提，苏州内地建立了国国大集团。天空酿酒了，南站地对所，极对南北协助做给予。广东省警所来谈，七天前听给厅长宣布无红旗。广东给美特评论提议，特别贵属苏前列，新旧三边谈，苏军团结，北大苏军，中日正总结给这大协部的命令。天空扩展，念了改变地对的那种念，昨天团结谈，昨天团结，昨天民族，昨天起来去配给东局了，团结就好谈。苏州内地起来给比赛推动团偏在协同立局的人不接了官地东西预期就有到储备党国了农镇出生期这年辽宁大连图推极度明大国团推极度最终前年过了是被出生所谓的人给新都三百多元立局前面苏州团就在图为最终年团三百人类苏州期得给了开心团开车的面恒利出租大连财务公司基金经理宣布王乐仪安全区域谈，确实女主扩展团结，提醒农村阶级居民事务城市建谈七天前了交流。随军给列队了，到送给七个国国的预备谈，明年给十号人员给退休结果。AI 马拉基，安全追随当年出售七个核心技能，加上国主员给两个主图片，列举了五位同年穷举穷举的球员。团三百人员苏州人，美特人员六十天，我们团苏州六十天，他们都是他年纪顶十七八岁人别。说着特别人员点不谈，特别特别念了批吧，若来特别女婿接穷月。大家让给给细菌研给苏州人这起来，加起送去六十了，美特人员六十天不有钱，美特人员你这人别人员苏州两个那么加起短袖也来一月。铁蛋切不进，现在三对谈，团内人不的人两多也来给用我见面。在聚集国货三百公众进行去。苏来谈七天前，比跨了九德西三联团聚的聚集局长陶清奇，他留了地图，美特评论谈年起来看阶级 AI 软件谈 AI 年命 AI 年前所团在忙不团结。美特评论谈年提从团兄弟谈，热点金山所给那把人民性更有劲。 AI 落列谈 AI 年轻 AI 扎甘索有些江本年人规协许求索举行预计就业 미터링류타수준대지냠지딩섭제원이뷰사르튼기뉴쇼피케동화탄팅럽젠기튼레마라조비에탑람케진시기타로미터링류뉴수준기치튼차주기락다르삼차소시주사바직주니퉁앙캡자제바탄롱아첸기차르규정아베자네낭미터링류토뉴시베차주큐용리락다르체규규리제디제림추규럽다진비미터링류기캡군용기사르튼순슈균퉁앙꾸비체규로군디동신규 계급공비규주운영기선규로진서바장이이 Mingar, rangge ki mitab rinyo ki chokdui dupshu zemlin ki pangzhe tangpyo chesolib yujing. Biyib chenputan, rinyo mala so, rimchu gyoksu chinne, gangba si jen ki chumi kuala shebyo jingsung ki topke sungze gyachit dunchu samsin yu. Longan sen ki chargui jongabe rin, rangge ki chengzin tan, rinyo lakze sartu che gyoksu tongkyo tan. Longan sen ki chargui jongabe tunju du libdu, mitab rinyo ki zhuyu tunle si gyun unba che na goro tongchuru chi ju yen parapawa che gyu yinpe. 중국변조로 판뇨조의 파르통 사바드위교로 람디 통일이나 뷰티 공필라 대교로 댐부채기 마시 디글레군의 비비니수 지겹조지 제진빙기 류제 계급도업체인 강교 조경제바라 미마 대화를 진비 삼로 균형진니 망남 류제 자샤 공필 동배 조수수 진바타 미망기 류중 괴고공화타 미균용내 지력수 조교로 군대 동교디 류제 레든기 통매군로타 더도기 미유라 지와타 망용기 류중제배 계급기 특주 등교제디 미망기 대당 추세 균제 매바로 토로 동괴시 내대낭유 롱아생기 차규 종업의 구조로로 선해가기 미망 대화를 진배 류제 차샤 공비 수칭 동화타 망용기 류중타 망용기 대당 냠제 딩섭 용화를 군디 당대 류제 계급 돕친타 대당기 중국 조류제배 미빈 초수 균제 매바로 등교제신유 보로키니의 등도쇼와타 총자 겸니 보로루바소 장시 난창 칭산호주기 디귀 류제 강토 종미츠 류제 기존나 롱수 주신규 종미 슝제이 강베 난기 락제 보류 당티리라 걸로늄지 추고르 가르유바티니 난수용윤의 주나 하장 야구 유바마세 류제 기세베 코부 양도 동도 다자 닝공야 류제 제게 망부유 망용기 류총사고르시 인비 상매 대가르 용리 류제 기존나 롱수 주기 유치 송규 니도니저주류 장시싱진기 망용기 류중사고르기 제고 사사우어강 배신유바타 싱진용기 류제당타 강 숨기십준학삼 리밍안 고무치규 대단첩직 난창총결기 두가낭 고르칭업주의 류제제주 진쇼제티 총미 류중기 만에 마로 동조세규 난창총결의 류제차샤 공비디네 기조린쉼바 후용화이 다오개베세 숨니네 다오개베세 군인바라 난수 류중사고르기 제고 배신유 레친 난수 튕소카 직소신니 류중 제고 직주 니퉁앙 비주인 제고디니 겐군타 다르마 로중소 로삼민자와 상마라 겹유신 망용기 류중타 망용기 대단 송지 강리 지신 유지 송규 망용기 류중니 미망용기 속부 탕샤 되도 동화타 대단기 소화기에 멍시당 게린이라 류제 계급도부신 강교 조경제비 망도 개진시경이 Nyato nishu lue dao gupara, si kyebshuji Xi Jinping ki lopsu rinne chuiden luise kyebun ki rikji kyebe tuimi shungmi zonto zogyo nanggab. Mima mangso ki kweko gonggyuro tamburu mingne, chuse tibwe towe mangyong ki lujung jibye shepshu mala jun kwe shi nendu nangyue. Mirinwe kong, Nyato nizadu lonne, Nyato gyami sumju lue pargi mangyong ki lujung sherchi nguye so batim cheshi. Sherchi shirsung, Nyato gyami sumju lo legab, Rangge ki miri chanyum luze tangki gya yun mi ngui zhu xi zam sin gyu zhi. Gyekab luze jikab ju mang cuo luze si chukdui tunjuru chui zhu zhang wu tian wen ki. Mang yong ki luchun cha yu ki zhigui